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자,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1: 어, 그래요? 뭐죠?
0: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1: 아, 맛집 리스트.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0: 도상면.
1: 산시홍화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 집.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0: 오케이, 오케이.
1: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0: 천안.
1: 천안에 국산식당이라고 흑염소집이 있거든요.
0: 흑염소?
1: 흑염소 무침 국산식당. 이거는 천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이에요.
2: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1: 네.
2: 각 전골, 무침, 특탕.
1: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와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맛있어요.
0: 여기는 복날 가야겠다.
1: 복날?
0: 완전 땀.
1: 아, 맞아요.
0: 들고 이럴 때 고향탕으로.
1: 갓이라고 하세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0: 어, 누룽지 탕.
1: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0: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2: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0: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네.
1: 아, 먹을 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맞춤형이네.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핫다.
0: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 내공 봐라.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2: 식당 진짜 크다.
0: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모...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네. 와.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새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4: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거 시즌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감사합니다. 스멜 자체가 맛집이다. 아, 좋다. 냄새 좋아.
1: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 나. 닭볶음탕이랑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2: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0: 죽인다, 죽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2: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 68년.
0: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1: 예.
0: 이 자리에서만?
1: 이 자리에서만.
0: 사장님은 그럼?
1: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1: 예.
0: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0: 어.
3: 네.
2: 전쟁 끝나지 6년 만에 지은 거 같아. 대박이다.
0: 여기 완전 폐허였을 거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4: 안녕하세요.
5: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4: 4대째 오윤진입니다.
5: 어릴 땐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4: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세 명 먹을 건데 어떻게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0: 대자.
1: 대자.
0: 대자.
1: 대자. 대자.
2: 안녕하세요.
3: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4: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보글보글 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을 열으셔야 돼요. 네.
2: 20분이요?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다 불이는 하고 안 익어요. 아,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1: 아.
3: 안정.
2: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이었네.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이게 20분.
1: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2: 나도 바로 여시네요. 그러니까.
0: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했어야 돼.
0: 20분 못 기다리니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은 진짜 혼난다.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어.
0: 이야.
2: 이야, 색깔이 저... 빨갛다.
0: 겁나게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3: 네.
2: 아니, 제가 먹게.
3: 맛있어요?
1: 대전분이세요?
3: 와, 순창이요.
0: 와.
1: 순창?
3: 네, 맛있대요.
1: 이거 먹으라고?
3: 네, 겁나게 맛있었어.
1: 겁나게 아. 맛있어? 순창에도 맛집 많은데?
3: 안에도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요거대로 많은데.
0: 맞아.
1: 아니, 세 분들은 순창에서 그러신 거예요?
3: 아니요, 저만 순창 좋아하고, 나는 고.
1: 고은 누님은?
2: 원주요?
0: 아, 여기.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버님 형 셰프. 아, 여기 또 경상도에서 오셨네.
3: 가까워요. 지금
1: 대구에서. 아니, 팔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팔도에서 나왔으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팔도가 다 있어.

0: 혹시 네. 애칭 있나요?
1: 애칭이요? 네. 남편이랑요?
0: 어허.
1: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0: 뭐라 불러요?
1: 그냥 자기야.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다녔어요?
1: 보호자.
0: 뭐야?
1: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1: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급?
0: 네. 근데 조금 그것도 보호자. 좀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1: 보호자 너무
0: 보호자는 너무
2: 남편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테토니까.
1: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0: 어, 네가 테토야. 완전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적혀있을까?
1: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0: 그런 말도 해?
1: 네, 그럼요. 공주님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0: 하루에 한 번 공주님으로
1: 네.
0: 해라?
1: 예.
0: 남편 자랑 좀 해봐.
1: 남편이요?
0: 남편은 어떤 분인가? 얼굴은 막 할 수 있는 거 알겠고.
1: 아주 많이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0: 그럼 남편하고 네.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1: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내가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 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0: 무거웠어?
1: 안 무거웠어요.
0: 근데 그건 오버 아니에요?
1: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혼의 이유가 있잖아.
0: 아니,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네. 굳이 그 자그마한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 효과 아니었을까.
1: 근데 그걸 보여주기라고 하기에는 한 40분을
2: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도 한 1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1: 그러니까.
0: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1: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
0: 진짜로? 네.
2: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0: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1: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0: 이거 뭐 처음 알겠네?
1: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1: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0: 열었는데?
1: 네. 꽃이랑 음악이랑 이렇게.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네? 리액션이요.
1: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3: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1: 우와! 다 익었어. 우와!
0: 우와! 우와 냄새!

0: 아, 근데 파가 딱 알맞게 익었다.
1: 예. 와. 맛있게 잡으세요.
0: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크네요, 파가 엄청. 큼직큼직하네. 아.
2: 파 맛을 아는 분이네.
0: 닭 다리파, 퍽퍽파.
3: 전 퍽퍽파요.
0: 오케이, 다리 네? 가져가고. 우리는 감사하지.
3: 저거 어. 다리 드시는구나.
0: 아니, 부드러운 거. 뭐야? 그리고 준비나. 네. 이 집은
4: 감자.
0: 파에 싸먹는 집인데 파를 하나도 안 왔어. 정말. 아, 내가 파 미치는 거 알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와. 퍽퍽들이.
4: 퍽퍽이 왜 좋아요?
3: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4: 어,
3: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
2: 아. 야. 난 달지 않아서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미쳤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3: 와.
1: 장맛이 죽.
3: 와.
1: 국물 1등이다.
0: 와. 야, 진짜 맛있다.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고리탕.
1: 진짜.
0: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고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0: 진짜 감칠맛 있고.
3: 일단 맛있다 근데.
0: 저거. 이건 장베이스로 한 것처럼 닭 맛이 끝내주네.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4: 1대 때부터 항상 11호 닭을 연하고 단백하고 그래서 계속 썼어요.
5: 시장 닭들이 그 매 시간마다 갖다 주세요. 재고 없이 이제. 닭은 일주일에 1,000마리에서 1,200 나가고.
4: 고추장 간장을 그건 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담았었어요.
5: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3: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0: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1: 진짜.
0: 정말.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3: 사실 고추장을 직접 담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0: 그러니까 구수한 장맛이 일품이네.
3: 어때요? 그 닭도리탕 너무 먹고 싶었는데.
1: 야,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이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0: 근데 이거는
3: 장맛이.
0: 장맛이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0: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1: 싸먹어, 싸먹어야지.
0: 와. 진짜 맛있다, 여기.
3: 파가 맛있다, 진짜.
0: 파 맛이. 파가 달아.
3: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것 같아요.
0: 칼슈타다.
3: 칼슈타다 먹는 것 같아요. 그 칼슈타다 그 속을 먹는 것 같이 되게 달아요.
1: 부드러우면서.
3: 파가 킥이네 진짜.
4: 파가 40kg.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5: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4: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5: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있을 때.
0: 파는 정말 달아.
3: 파가 어쩜 이리 달지?
1: 그러니까.
3: 신기하다.
1: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하죠.
0: 네,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1: 그러니까 같이 싸먹으니까.
3: 싸먹으면 되니까.
0: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장이 튀겨.
1: 팔을 크게 쓸어주는 이유가 있네.
0: 그지?
3: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1: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0: 아, 튀긴 다음에
3: 넣어서. 생닭을 안 해요?
1: 네. 그러니까
3: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1: 아, 그쵸.
3: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에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0: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니까.
3: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를 잡아내잖아요.
0: 아우, 감자가.
3: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3: 프로그램을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계획.
0: 네, 와.
1: 저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0: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3: 집에서는 닭도리탕 안 해 먹었어요?
1: 그냥 국찌개 뭐 이런 거.
0: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1: 네.
0: 된장찌개.
1: 된장찌개, 뭐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0: 미역국도 해?
1: 네.
0: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1: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0: 아.
1: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0: 아.
1: 끓일 때 써요.
0: 육수했어.
1: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0: 왜?
1: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끓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0: 진짜 찬물 깨지네.
1: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0: 그래서
1: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넣고.
0: 국간장 살짝 넣고.
1: 네, 그리고 참치액.
0: 참치액.
1: 네.
0: 그렇게 하면 끝?
1: 네, 끝.
0: 해봐야겠다. 요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1: 진짜.
3: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0: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어느덧 많이 먹었네.
1: 그렇네.
3: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1: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
0: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3: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냄비에 붙어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2: 그렇죠.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저도 외국 여행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아니,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게 그립죠.
1: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볶음밥.
0: 누룽밥 같은 거. 아,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는. 감사합니다.

0: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1: 와. 아, 저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시 포테이토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네. 방송에서 막 이렇게 네.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네. 뭐라 안 하세요?
1: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1: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하라고.
1: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들었어.
1: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럼 요즘에 더 안무를 더 연습하거나 더 욕심을 내는?
1: 하게 되더라고요.
0: 뭐야? 눈 그런 거 봐. 어머. 앞으로 박은영 셰프의 계획?
1: 앞으로 계획?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오. 네,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0: 레스토랑에 신경을 쓰자.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원진. It is midterm season these days. With the spring drowsiness kicking in, I bet everyone's struggling to stay awake and study.
1: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확 깨울 꿀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0: Oh, what is it?
1: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양손을 쭉 기지개 펴듯 펴주시고요.
0: 펴주시고.
1: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해주시고.
0: 하나를.
1: 이거를 볼로 갖다 대면. 아,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다가.

0: 마지막에는 아 보고 싶었는데
1: 아 원진 원진 you're so annoying
0: 아 네 여러분 잠 확 깨셨죠? 걱정 마세요 심플리 케이팝과 함께라면 졸릴 틈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케이팝으로 에너지 풀 충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 That's right Let's get into our opening stages then The handsome K-band Void performing Rock Rock and newly turned solo artist 여진 with the sweet sugar talk
0: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힙합 에너지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있죠.
1: 뭐예요, 뭐예요?
0: 그대여, 그대여, 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나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아.
2: 원진,
0: 네?
2: You are so greedy.
0: 아, 아,
2: too many, too many.
0: 그렇죠.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잖아. 형은 혹시 좋아하는 봄 노래 있어요?
2: 저요, 전 있어요.
0: 어떤 거죠?
2: 그거.
0: 어떤 거?
2: 시들어도 메말라도 나의 봄은 너니까.
0: 이 노래가 뭐죠?
2: 알게 되실 겁니다.
0: Yes. 오호, 이렇게 이런 노래를 또 부른다니. 오, yes. 좋습니다.
2: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0: 네, 봄 노래를 듣고 나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2: That's right. Then let's keep those butterflies going right into the next stage. Music. Stop.

0: I'm low key in trouble.
1: 맞아.
0: I've been addicted to sweets these days.
1: 아, 저도요. 저도 간식 없이는 못 삽니다.
0: Have you heard of Dubai chewy cookies?
1: 아, 그럼요. 두바이 쫀드 쿠키는 진작 접수했죠. 곰똥 비빔밥과 버터떡까지도요.
0: Yes, we are truly spoiled with endless snack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trend?
1: 아하, 두쫀쿠, 곰똥 비빔밥의 유행 다음 타자는 바로 이분들이죠. 곧 만나볼 분들이요. 자, 다음 무대 바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쫀득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새 팀, 빅오션 올 아워스 첫사랑입니다. 뮤직 스타트!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자,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1: 어, 그래요? 뭐죠?
0: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1: 아, 맛집 리스트.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0: 도상면.
1: 산시통화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 오케이,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0: 오케이, 오케이.
1: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0: 천안.
1: 천안에 국산식당이라고 흑염소집이 있거든요.
0: 흑염소?
1: 흑염소 무침 국산식당. 이거는 천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이에요.
2: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1: 네.
2: 그러니까 전골, 무침, 특탕.
1: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와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맛있어요.
0: 여기는 복날 가야겠다.
1: 복날?
0: 완전 땀.
1: 아, 맞아요.
0: 흔들고 이럴
1: 그때
0: 때
1: 또
0: 고향탕으로.
1: 갓이라고 하세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0: 어, 누룽지 탕.
1: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0: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0: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네.
1: 아, 먹을 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맞춤형이네.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핫다.
0: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 내공반.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식당 진짜 크다.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모...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세 명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3: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거 시즌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감사합니다. 스멜 자체가 맛집이다. 아, 딱 좋다. 냄새 좋아.
1: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다. 이제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2: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0: 죽인다, 죽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 68년에.
0: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1: 예.
0: 이 자리에서만? 사장님은 그럼?
1: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1: 예.
0: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0: 어.
3: 네.
2: 전쟁 끝나지 6년 만에 지은 것 같아. 대박이다.
0: 여기 완전 폐허했었더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0: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1: 4대째 오윤진입니다.
0: 어릴 때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1: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네, 세 명 먹을 건데 어때요?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0: 대자.
1: 대자.
2: 안녕하세요.
3: 여기서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4: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뽀글뽀글 끓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 열으셔야 돼요.
2: 네. 20분이요?
3: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다 끓이면 하고 안 익어요.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1: 아.
3: 당일종.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이었네.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이게 20분.
1: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돼.
2: 나도 바로 여시네요.
0: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했어야 돼.
0: 20분 못 기다리니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 진짜 혼난다.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어.
0: 이야.
2: 이야. 색깔이 좀 빨갛다.
0: 겁나게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3: 네.
1: 제가 먹게. 대전분이세요?
3: 와, 한창이요.
0: 와.
1: 순창?
3: 네, 맛있대요.
1: 이거 먹으라고?
3: 네. 겁나게 맛있어.
1: 겁나게 맛있어? 순창이도 맛이 많은데?
3: 안에도 또 고기는 고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요거대로 많은데.
0: 맞아.
1: 아니, 세 분장은 순창에서 그러신 거예요?
3: 아니요. 저만 순창 좋아하고, 나는 고.
1: 고은 누님은?
2: 원주요?
1: 아, 영주.
4: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버님 셰프. 아, 이거 또 경상도에서 오셨네.
4: 가까워요. 지금
1: 대구에서. 아니, 팔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팔도에서 다 오시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팔도가 다 있어. 혹시
0: 네.
1: 애칭 있나요?
0: 애칭이요?
1: 아.
0: 남편이랑요?
1: 아하.
0: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뭐라 불러요?
0: 그냥 자기야. 아,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저장했어요?
0: 보호자.
1: 뭐야?
0: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0: 나를 보호해준다.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급?
1: 네. 근데 조금 그것도 좀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0: 보호자 너무
1: 보호자는 너무
2: 남편,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태토니까.
0: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1: 어, 네가 태토야.
2: 완전 그러니까.
1: 남편은 뭐라고 저장했을까?
0: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1: 그런 말도 해?
0: 네, 그럼요. 공주님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1: 하루에 한번 공주님으로
0: 네.
1: 해라?
0: 예.
1: 남편 자랑 좀 해봐.
0: 남편이요?
1: 남편은 어떤 분인가? 얼굴 막 할 수 있는 거 알겠고.
0: 아주 많이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1: 그럼 남

0: 남편하고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1: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내가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0, 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0: 무거웠어?
1: 안 무거웠어요.
0: 근데 그건 오버 아니에요?
1: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이혼의 이유가 있지 않나요? 아니,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네. 굳이 그 자그마한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가 아니었을까.
1: 근데 그걸 보여주기라고 하기에는 한 40분을
2: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도 한 1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1: 그러니까.
0: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1: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
0: 진짜로? 네.
2: 나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0: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1: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0: 이거 뭐 처음 알겠네?
1: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1: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0: 열었는데?
1: 네. 꽃이랑 음악이랑 그런 거.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네? 리액션이요.
1: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던 거.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3: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1: 우와! 다 익었어. 우와! 다
0: 우와 냄새!

0: 아, 근데 파가 딱 알맞게 익었다.
1: 예. 응. 맛있게 잡으세요.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크네요, 파가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파 맛을 아는 분이네요. 닭 다리파, 퍽퍽파.
2: 전 퍽퍽파요.
0: 오케이, 다리 네? 가져가고. 우리는 감사하지.
2: 저도 다리 드시는구나.
0: 아니, 부드러운 거. 뭐야? 그리고 준비나. 네. 이 집은
3: 감자
0: 파를 싸 먹는 집인데 파를 하나도 안 하나. 정말. 아, 내가 파 미치는 거 알면서. 아, 감사합니다. 와. 퍽퍽들이.
3: 퍽퍽이 왜 좋아요?
2: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0: 어, 왜요?
2: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
2: 아. 야. 난 달지 않아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드셨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3: 와.
1: 장맛이 죽.
3: 와.
1: 국물 1등이다.
0: 와. 고추장맛.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도리탕.
1: 진짜.
0: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도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0: 진짜 좋아지는 감칠맛 있고.
3: 딱 맛있다는데.
0: 저거. 무슨 장 베이스로 한 것처럼 장 맛이 끝내주네.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4: 1대 때부터 항상 11호 닭을 연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계속 썼어요.
5: 시장 닭집이 그 매 시간마다 갖다 주세요. 재고 없이 이제. 닭은 일주일에 1,000마리에서 1,200 나가고.
4: 고추장 간장을 그건 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다 먹었어요.
5: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0: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1: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2: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3: 진짜.
2: 정말. 진짜.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1: 사실 고추장을 직접 당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2: 그러니까 구수한 장맛이 일품이네. 아.
1: 어때요? 그 닭도리 딱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3: 아,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을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2: 근데 이거는
1: 장맛이.
2: 장맛이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3: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깔끔하다.
2: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3: 싸먹어, 싸먹어야지.
2: 와. 진짜 맛있다, 여기.
1: 파가 맛있다, 진짜.
2: 파 맛이. 파가 달아.
1: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거 같아요.
2: 칼스타다.
1: 칼스타다 먹는 거 같아요. 그 칼스타다 그 소고기 먹는 거 같이 되게 달아요.
3: 부드러우면서.
1: 파가 킥이네, 진짜.
0: 파가 40kg.
4: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0: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4: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0: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있을 때.
2: 파는 정말 달아.
1: 파가 어쩜 이리 달지?
3: 그러니까.
1: 신기하다.
3: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하세요.
2: 네,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3: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싸먹으니까.
1: 싸먹으면 되니까.
2: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아.
1: 아, 진짜 맛있다.
2: 아우, 파랑 장이 킥이야.
3: 파를 크게 썰어주는 이유가 있네.
2: 그지?
1: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3: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2: 아, 튀긴 다음에
3: 구워서.
1: 생닭을 안 해요?
3: 네. 그러니까
1: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3: 아, 그쵸.
1: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2: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니까.
1: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 잡아내잖아요.
2: 아우, 감자가.
1: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2: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1: 프로그램을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2: 계획.
1: 네, 와.
3: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2: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1: 집에서는 닭볶음탕 안 해 먹었어요?
5: 그냥 국찌개 뭐 이런
1: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5: 네.
1: 된장찌개,
5: 된장찌개, 찌개 뭐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1: 미역국도 해?
5: 네.
1: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5: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끓일 때 써요.
1: 육수했어.
5: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1: 왜?
5: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끌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1: 진짜 찬물 깨지네.
5: 네, 그런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1: 국간장 살짝.
5: 네, 그리고 참치액.
1: 참치액. 네. 그렇게 하면 끝.
5: 네, 끝.
1: 해봐야겠다. 요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5: 진짜?
1: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 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오늘도 많이 먹었네?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5: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
1: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5: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죠.
1: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냄비에 붙는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저도 외국 여행 좀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볶음밥에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그러니까, 게
1: 그립죠.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그치? 볶음밥.
0: 누룽밥 같은 거. 아.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는.
0: 감사합니다.
2: 야, 내가 요 근래 먹었던 그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는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1: 기대되는 게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장이 맛있으니까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0: 장맛이야, 모든 게 장맛.
2: 아.
1: 아, 씨. 장 때문에 좀 다르다.
0: 그리고 깨 이런 거 안 뿌리잖아.
2: 그러니까.
0: 그냥 파란 김으로만 가는 거야. 장맛이 좋으니까.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남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먹으면 세 배 맛있어.
2: 아.
0: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을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2: 와. 맞아,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시 포테이토입니다. 아니네,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방송에서 막 이렇게
2: 네.
0: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2: 네.
0: 뭐라 안 하세요?
2: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2: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라고?
2: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들었어?
2: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럼 요즘에 더 안무를 더 연습하거나 더 욕심을 내는?
2: 확 하게 되더라고요.
0: 아나큐 눈 그런 거 봐. 어머.
1: 앞으로 박은영 셰프의 계획?
2: 앞으로 계획?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같아요.
0: 오.
2: 네,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0: 레스토랑에 신경을 쓰자.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최은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설가로 활동했고요. 4권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쇼코의 미소는 2013년 1월에 제가 썼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소설집의 표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기에 있었던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고등학생 쇼코라는 아이가 한국인 소유라는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하숙을 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소유와 쇼코는 서로 편파하기 시작하는데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20대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글을 써봤던 건 이제 소설을 써봤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의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20대 내내 좀 도전하지 못하고 피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말이 되니까, 후반이 되니까 제가 계속 피해왔던 저의 욕망이 끓어오르게 되고, 저의 두려움을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이겨버리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번역 작업은 그 영업한 쇼코의 미소 그 작업이었어요. 그 번역가 선생님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레지던스에 신청을 하셔서 저랑 같이 쌍으로 한 열흘 정도 그 어떤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이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배움이 되었던 것 같고, 아직도 좀 감동적인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엄마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엄마의 약한 면은 보지 못했을까? 아줌마는 엄마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다 알아보고도 있는 그대로의 엄마에게 곁을 줬다. 아줌마가 준 마음의 한 조각을 엄마는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았을까? 그것이 엄마의 잘못도 아닌 일로 부서져 버렸을 때 엄마가 느꼈던 절망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엄마는 그 이후로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었다. 그리웠을 것이다. 말로는 그때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마를 엄마 자신으로 사랑해준 응애한 아줌마를 엄마는 오래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저 가끔 말을 들어주는 친구라도 될 일이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곁을 줄 일이었다. 그녀가 내 엄마였다.

어려서가 아니라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기에 이제 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생의 행복과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엄마가 우리 곁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건 생에 대한 무책임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도 아니었다는 것을.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자기 확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에 맞섰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작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성격 안에서 어떤 상충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고 예민하게 정확한 언어로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도 그것이 저의 의도대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자의 수만큼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독자가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밤이라는 작품은 제가 쓴 첫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2020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 후에 2021년에 내게 된 소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작은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를 버린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보다도 자기 수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나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수용해주는 것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거짓된 자기 사랑의 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나는 얘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수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나무도 많고 이래요. 주변에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 집중도 되는 편이고요. 집에서는 우선 작업을 잘 못해요. 집에서는 쉬고만 싶고 그리고 카페 같은 곳은 오랜 시간 머무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도서관을 주로 가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독자님들 마음 안에 독자님의 시간과 저의 책이 겹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이 사람 책 읽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다 읽었었는데 그런 기억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focused efforts into promoting the value of health by developing a deep taste. Tangung Food has produced a lot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based on its own fermentation skills. By applying a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to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manufacturing system. We look into Tangung Food, which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y providing premium food with a taste of nature. Tangung Food is located in Tangu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constantly maintained and developed the traditional fermentation skills. With the aim of providing a healthy taste of nature, it has produced reliable food.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accumulated skills, it has developed a deep and savory taste.
1: 저희 장흥식품은 전라남도 장흥 사자산 기슭에 위치한 전통 발효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해콩마루를 중심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한국의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간 쌓아온 발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재래 방식의 발효 기술을 이어가고 있으며 100% 국산 콩과 장흥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한 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with natural ingredients. 된장, or fermented soybean paste, 고추장, or fermented red chili paste, and 간장, or fermented soy sauce, are the main products. They are made with selected ingredients and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so the fermented pastes provide a healthy and savory taste. In the case of 청국장, or extra strong fermented soybean paste, the company has used a starter it has cultivated. Therefore, it is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and has a savory flavor without the unique strong smell.
2: 장흥식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엄선된 원료와 전통 발효 방식, 그리고 당사만의 오랜 장류 발효 노하우입니다. 저희는 장흥에서 재배한 100% 국산 콩을 사용하고 5년 이상 간수를 뺀 신한 천일염을 사용해 장류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쌓아온 전통 발효 경험과 정성어린 관리가 더해져 장흥식품만의 깊고 품격 있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원료와 전통,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만나 건강한 발효의 깊은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nly used soybeans, water and salt when producing the fermented pastes. After checking the safety and freshness of the Korean-grown farm products, the ingredients are sent to the production lines. The firm has built a HACCP-certified manufacturing plant, so it has thoroughly checked the product quality and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3: 발효식품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원료의 품질과 발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발효와 숙성 과정의 온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포장 과정에서는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품질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cided to introduce a smart factory to better manage the whole production stages. By automating the packing line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quality can be monitor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lso, it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current production stage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4: 저희 장흥식품은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환경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료 입고부터 생산 관리, 포장, 초과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모든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생산 환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Changung Food has boo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cultivate a new food culture.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it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5: 저희 장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장 분말, 스틱형 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2: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는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Changu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잔나비.
2: 잔나비 친구, 우리 잔나비 친구, 홍현의 친구.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셰프님.
2: 너무 재밌는 피드백 받았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K-푸드 인기가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매번 투데이 넘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넘버, 넘버 뭘까요?
1: 23만 5천 원? 5천?
2: 그냥 5천? 뭔가요?
3: 해시태그.
1: 해시태그?
2: 해시태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치킨.
1: 뭐 한국 비빔밥,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시태그 해서
2: 불고기,
1: 드시지
2: 불고기
1: 않나?
2: 인기가 많네.
1: 그런 거.
2: 많죠.
1: 아닌가? 뭐죠? 음식?
2: 자,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절편!

0: 이것도 우리 이런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원래 다르지 않아요. 오, 바삭바삭. 오, 봐주세요. 이거 면란인 거
1: 같아요. 면란 맞아요.
0: 면란 소금빵도 있어요.
1: 맞아요. 와. 인기 진짜 많아요. 와.
0: 그 좀 맛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렇게 위에 진짜 바삭한 긁은 소금도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1: 제일 기대됐던 두바이 초코. 이거.
0: 바삭바삭하네.
1: 뭔가 소금빵이 원래도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뭔가 한국의 재해석? 명란 마요, 두바이 초코, 갈릭 그냥 이렇게 맛이 많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저는 K-베이커리에 이거 처음 들어갔을 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와, 여러 가지 빵 퓨리로 만드는 거, 과일 있는 거, 꽈배기도 있어요, 도넛 있어요, 딴짠단. 저는 진짜 선택장애.
1: 고르기 힘들긴 해요. 하나도 고르기 진짜 힘들어.
0: 예를 들어 이탈리안 베이커리에 간다면 이런 종류가
1: 없어요?
0: 없어요.
1: 소금빵은 있지 않아요?
0: 그냥 빵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애적인 네. 조합으로 확실히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릭 아니면 이런 걸로 재워진 거. 진짜 알록달록 너무 매력적인 것이라서 그리고 다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진짜 해외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은 클래식 K-디저트 밥빵이죠.
1: 밥빵 그쵸 밥빵. 클래식.
0: 자 이제 공개.
1: 팥 엄청 많이 들어있나 보다. 전 단팥빵을 잘 안 먹어요. 오,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팥은 빈. 빈이에요.
1: 아 콩 콩.
0: 그 빈으로 만드는 잼 같은 느낌이에요. 컴포팅.
1: 컴포트.
0: 진짜 컴포트푸드. 이거 한국의 컴포트푸드. 아. 그냥 입안에 녹아요.
1: 케이크도 먹어봐요.
0: 오 예.
1: 기대됐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0: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한국인들이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1: 아.
0: 맞죠? 저는 에?
1: 한국인들은 꼬챙이만 있어도 먹어요.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퍼먹고 그래요.
0: 우리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1: 좋아요.
0: 자.
1: 그쵸, 젓가락 대부분 가정집에 다 있으니까 맞아요.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트다. 요거트.
0: 아, 이거는.
1: 이거 그냥 생크림 아니에요.
0: 어, 맞다.
1: 진짜 후메이드 있어요. 와.
0: 잠깐만요. 너무 맛있었어. 게디저트 진짜 좋아해서 잠깐만요.
1: 이거. So cute.
0: 이제 뭐 봐. 야 역시
1: 아, 너무 다 유명한 떡들만 배우셨다.
0: 해외에서 떡 진짜 인기 감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1: 아,
0: 여기 처음
1: 충격.
0: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떡 맛봤어요. 쫄깃쫄깃 거리는 거, 그 쫀득쫀득 거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입안에 재밌어요.
1: 전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0: 어, 이거부터. 저는 여기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1: 이거.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0: 아 진짜 카스텔라 가루로 이렇게 묻힌 거.
1: 마지막은 뭐죠? 이건 되게 부쩡코 같이 생겼다.
0: 이거 크림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이런 거. 지금 하나 또.
2: 네. 다음 티라미수 티탈떡.
0: 티라미수?
1: 원장님 그냥 커피는 아니야.
0: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어, 티라미수.
3: 배불러.
0: 조금 더. 오늘 좀 이거 달콤한 거 계속 먹는 것 같다.
3: 와.
0: 전통 시장 떡집 방문한다면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짭짤을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1: 그쵸.
0: 진짜 여기 안에 진짜 한국 문화 압축되어 있어요.
1: 그리고 떡이 뭐 디저트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통편, 또 돌잔치 때 막 돌잔치 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날에 기념할 때 떡을 먹거나 합니다.
0: 그런 것도 있어. 수는 날.
1: 아, 네, 맞아요. 붙으라고. 네. 찻살 착살같이 붙으라고 막.
0: 그런 이미지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에너지 채워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좋습니다.
1: 아.
0: 이거는 쌀으로 만드는 음료예요. 그래서 쌀 진짜 오래 끓여서 그런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단맛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맞아요. 거예요.
1: 깔끔.
0: 시원하고.
1: 깔끔 시원.
0: 얼른 잠깐만. 우리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어, 뭐 안 끝났어요? 아!
0: 밥이식 순간이에요. 예.
1: 아, 또 김치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no.
1: 뭐 이런 우징어 젓갈 그런 거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오늘 진짜 확실하게 네. 맛있는 거예요.
1: 그쵸, 디저트가 뭐? 맛없기 쉽지가 않아요. 뭐지? 안 봐야겠다, 이번에.
0: 보지 마세요.
1: 네.

0: 약밥? 약밥?
1: 약밥.
2: 약과.
0: 약과.
2: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과일도 있어요. 씨앗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바리에요. 그거 이거?
0: 이게 뭐예요?
2: 에스프레소. 너무 쌉싸래요?
0: 너무 써요. 근데 뭔가 저의 목표, 이거를 마시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즐기고 싶어요.
2: 진짜 써요?
0: 네.
2: 플러스 진짜 달아요. 만나면 촥! 좋아. 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0: 좋아요. 따라해 볼게요.
2: 자. 오, 이것도 촌득촌득. 촌득촌득 이거 다.
0: 귀여우셔.
2: 자, 이렇게.
0: 오. 네, 따라해 볼게요.
2: 찍고 먹는 거.
0: 커피 찍어요?
2: 그럼요. 우리 비스켓, 우리 이렇게 커피에 찍어 먹는 거야.
0: 그냥 커피 적신 약과 맛. 아, 근데 맛있죠? 맛있는데?
2: 맛있죠?
0: 아, 약밥 조금 두려워요.
3: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0: 유치원 때?
2: 유치원?
0: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단 밥이다. 밥이 왜 달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재윤님이 유치원 갔었을 때 제가 아마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밥 되게 좋아하긴 해요.
0: 커피 타임. 향이 너무 좋다.
2: 아, 쓰다.
0: 저도
2: 맛있어요. 너무 진짜 좋은 쓴 맛이에요. 바로.
0: 가라.
2: 바로 먹으세요. 바로 먹으세요. 예.
0: 어른 되기 멀었다.
2: 조합이 완벽하지 않아요?
0: 네.
2: 거짓말이에요?
0: 오늘 파브리 셰프님이 준비해 주신 파브리식 조합은 제가 그냥 커피를 써서 잘 못 먹었을 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조합이잖아요. 맛, 그리고 비주얼까지 모두 사로잡은 K-디저트. 곧 한국 오시면 K-디저트 드셔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2: 원진, it is midterm season these days. With the spring drowsiness kicking in, I bet everyone's struggling to stay awake and study.
3: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확 깨울 꿀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2: Oh, what is it?
3: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양손을 쭉 기지개 펴듯 펴주시고요.
2: 펴주시고.
3: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해주시고.
2: 하나를.
3: 이거를 볼로 갖다 대면. 아,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 보고 싶었는데
2: 아 원진 you're so annoying.
3: 아 네 여러분 잠 확 깨셨죠? 걱정 마세요.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졸릴 틈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K-POP으로 에너지 풀 충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 That's right. Let's get into our opening stages then. The handsome K-band Void performing Rock Rock and newly turned solo artist Yeojin with the sweet sugar talk.
3: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힙합 에너지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Everybody, do you have a favorite spring season song?
1: 어, 저요, 저 무조건 있죠.
2: 뭐예요, 뭐예요?
1: 그대여, 그대여. 이거랑 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널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아.
0: 원진,
1: 네?
0: You are so greedy.
1: 아, 아,
0: too many, too many.
1: 그쵸,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잖아. 형은 혹시 좋아하는 봄 노래 있어요?
2: 저요, 전 있어요.
1: 어떤 거죠?
2: 그거.
1: 어, 어떤 거?
3: 시들어도 메말라도 나의 봄은 너니까.
1: 이 노래가 뭐죠?
0: 알게 되실 겁니다. Yes.
1: 오호, 이렇게 이런 노래를 또 부른다니. 오,
0: yes.
1: 좋습니다.
0: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1: 네, 봄 노래를 듣고 나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hen let's keep those butterflies going right into the next stage. Music, start!

0: I'm low-key in trouble.
1: 맞아.
0: I've been addicted to sweets these days.
1: 아, 저도요. 저도 간식 없이는 못 삽니다.
0: Have you heard of Dubai chewy cookies?
1: 아, 그럼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진작 접수했죠. 봄동 비빔밥과 버터떡까지도요.
0: Yes, we are truly spoiled with endless snack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trend?
1: 아하, 두쫀쿠, 봄동 비빔밥의 유행 다음 타자는 바로 이분들이죠. 곧 만나볼 분들이요. 자, 다음 무대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쫀득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세 팀, 빅오션 올 아워즈 첫사랑입니다. 뮤직 스타트!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걸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 커요. 저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건 너무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플루티스트 최나경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바이올린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도 싫었고 음악도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엄마는 나를 두고 학생들을 레슨을 할까? 왜 엄마는 나를 두고 공연을 가실까? 이런 느낌 때문에 음악에 대한 큰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플루시라는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아, 음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플루시라는 악기가 선율 악기잖아요. 그런 멜로디에 심취되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저의 숨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플루트 같은 경우는 소리는 악기가 내지만 악기와 입술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이 테크닉도 많이 발전하고 악기 자체도 많이 발전. 트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어? 아, 이렇게 붉은 색채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한 음이 아니라 두 음을 동시에 낼 수도 있구나. 아니면 순환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끝까지 불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에 찾아왔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커티스 음대라는 대학교의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학교에서 연주도 많았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적스럽게도 어느 날부터 악기를 조금씩 들 수 있게 되었고 또 느린 곡부터 천천히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줄리어스 베이컨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너는 테크닉과 소리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슈망의 로망스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너무 아름다웠다. 너는 더 나은 뮤지션이 될 거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 손가락 다 성하고 악기를 불 수 있다는 게 나는 내 삶 자체가 기적이니까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바이올린 곡들이 더 각별해진 이유는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아프시니까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배웠어요. 그게 딱 7일 동안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7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도쿄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연을 취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도쿄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일본에서 모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청중들도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4일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하면서 다들 어떻게 보면 청중과 오케스트라 저까지 다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저한테 쓰여진 곡이 다 합치면 거의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윈터 제스민이라는 곡이 있어요. 작곡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냐면 내가 너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 윈터 제스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혼자 12살 때부터 유학길에 올랐고 너의 그 외로웠던 홀로서기 했던 스토리와 또 손이 아팠던 거를 견뎌냈던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강인하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곡도 하나의 음을 오랫동안 끌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음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저로서는 지나온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신시내티 심포니의 단원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그냥 연주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벌써 1년 사이에 몇만 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올렸고 또 다음 영상을 올렸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내 채널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 자주 물으시는 질문, 뭐 떨릴 땐 어떻게 하나요? 플루 소리는 어떻게 잘 낼 수 있나요?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걸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떤 주제에든지 이 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청중들한테는 좋은 연주를 보여줘서 감사하다. 또 저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배우고 영감을 얻고 이런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제 음악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잘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순히 우리가 즐겨줄 때, 우리가 그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음악이 본질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 여러분께도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한 거를 처음으로 기억나는 건 아마 성당의 성탄절 행사에서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루돌프 사슴코를 불렀던 게 아마 첫 저의 무대였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조수미 키즈여가지고 조수미 선생님을 보면서 자란 꿈을 키운 그런 세대인데 서울대에서 다니는 동안 각종 국제 콩쿠르나 국내 콩쿠르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독일 정부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시작하고서 1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필리페 레벡의 소프라노가 갑자기 못하게 됐는데 내일 공연인데 갈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필립 헤르베게는 고음악에서 그 거장 중에 거장으로 유럽의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직전 시즌이라 잘하는 소프라노들은 이미 부킹이 다 끝난 상태여서 무대 한 번도 데뷔하지 않은 23살 저에게까지 온 거죠. 리허설장에 가서 공연 시간 전에 정말 제가 한 번씩밖에 불러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 리허설이 끝났을 때 저는 몰랐는데 필립 헤르베게 선생님은 저의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친구를 어디서 찾아냈냐고 되게 gold, her voice is like gold 그러셨대요. 그때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콘서트는 하는데 오페라는 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고향 친구이자 정말 다른 고음악의 거장인 노르네 야콥슨은 오페라도 많이 하거든. 너는 그 친구를 꼭 만나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몇 년 후에 그분과 모차르트 오페라를 가지고 투어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맡은 역은 좀 못된 맹랑한 하녀 역이었고 내일이 공연인데 지자가 저한테 가련한 여주인공을 해야 되는 분이 너무 아파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 역까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죠. 오페라에는 레치타티버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준스알 피닐 모멘토 게고드로센 오히려 오페라보다 아리아보다 훨씬 말이 많은 건데 그 말을 너무 외우기가 어렵고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에스트로가 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니까 저한테 넘어온 이 챌린지를 꼭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잊혀지지 않은 정말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덴바덴 페스트슈필하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생방송으로 나가는 돈조반니 프로그램을 할 때예요. 사실 그 돈조반니의 체리나 역 때문에 제가 유럽에서 되게 이름을 얻은 또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첫 장면에 결혼식 장면이어서 제 신랑이랑 막 나와서 놀다가 돈조반니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돈조반니가 저 여기 이렇게 큰 창이 있는데 저를 들어서 그 창가에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건데 이 돈조반니 친구가 당시 26살로 굉장히 어린 친구고 데뷔여서 저만큼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들어올려서 저를 창문으로 거의 내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서질 못하고 거의 뒤로 나간 거예요. 정말 발끝만 여기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난 지금 첫 장면인데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다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정말 발레리나처럼 이 발과 이 손끝에 이렇게 하고 겨우 그걸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찔한 점.

제가 한 작업 중에 제가 외국에서 작업한 음반들이 30여 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가까이는 월드 프리미어 레코딩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녹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보도 유실된 게 많고 세계 최초의 녹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녹음이 없었던 음반이니까. 그러면 아무도 해놓은 경험치가 없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음반을 하게 되니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좀 막막하게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음악을 이 라인을 어떻게 가져갈까? 라샤 키오피앙가 이거를 라샤 키오피앙가 이렇게 넣을 긴 라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걸 아무도 노래 안 했다면 라샤가 let 나 그렇게 한 내버려 두라는 말이어서 라샤 키오피앙가 그렇게 한숨을 지으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저와 음악감독인 지휘자가 같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제가 평생 고음악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사를 노래하느냐였어요. 그 말을 잘 전달하는 데에 저희의 책무가 되게 컸었어요. 책임이 크니까 라샤 키오 피앙가 그 피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라샤 키오 피앙가 피앙가 할 수 있고 피앙가가 울음이거든요. 내가 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샤 키오 피앙가 아니면 라샤 키오 피앙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녹음이 되거나 그렇게 공연을 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레퍼런스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음악의 레퍼런스가 된다는 건 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보람 있는 정말 보람 있는 작업이었네요. 아마 제가 고음악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해본 곡을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누가 하지 않았는데 이 곡을 선에 네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 이 뮤지컬에서는 이 주인공이 파리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되는 주역 가수가 되는 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소프라노가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미국 연출자분이 제안이 왔었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무대마다 120%씩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점도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한 어쩌면 행운이라고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2011년도에 세계 예술 가곡 페스티벌 때 한국 가곡으로만 리사이트를 하는 그런 곳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 가곡을 드디어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이 한국 가곡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그 격변의 역사랑 똑같더라고요. 한국 가곡으로만 된 앨범을 인터내셔널한 국제 레이블에서 내는 게 제 꿈이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음반을 낼 때 한두 곡 정도 넣는 거 말고 한국 가곡을 이게 한국 가곡입니다라고 하는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앨범을 정말 우리나라 한국 곡다운 곡들을 섞어서

0: 자,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1: 어, 그래요? 뭐죠?
0: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1: 아, 맛집 리스트.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0: 도상면.
1: 산시통화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0: 오케이 오케이.
1: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0: 천안.
1: 천안에 국산 식당이라고 흑염소 집이 있거든요.
0: 흑염소.
1: 흑염소 무침 국산 식당. 이거는 천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이에요.
2: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1: 네.
2: 그러니까 전골, 무침, 특탕.
1: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맛있어요.
0: 여기는 복날 가야겠다.
1: 복날.
0: 완전 땀.
1: 아 맞아요.
0: 들고 이럴
1: 그때
0: 때.
1: 또
0: 고향탕으로.
1: 갓이라고 하세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0: 어 누룽지탕.
1: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0: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0: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네요.
1: 아, 그거 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맞춤형이네.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아, 있다.
0: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 내공반.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진짜 크다.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버...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네. 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새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3: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건 시즌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감사합니다. 스멜 자체가 맛집이다. 아따 좋다.
4: 냄새 좋죠.
0: 아, 냄새 좋아.
1: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 이제 닭볶음탕이랑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2: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2: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 68년.
0: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1: 네.
0: 이 자리에서만?
1: 이 자리에서만.
0: 사장님은 그럼?
1: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1: 네.
0: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0: 어.
3: 네.
2: 전쟁 끝난 지 6년 만에 지은 거 같아.
0: 여기 완전 폐허였을 거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4: 안녕하세요.
5: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4: 4대째 오윤진입니다.
5: 어릴 때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4: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세 명 먹을 건데 어떻게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0: 대자.
1: 대자.
0: 대자.
1: 대자.
2: 안녕하세요.
3: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4: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을 열으셔야 돼요. 네.
2: 20분이요?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닭불이는 하고 안 익어요. 아,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1: 아.
2: 좀.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이네요.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이게 20분.
1: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2: 약간 바로 여시네요. 그러니까.
0: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0: 20분 못 기다리니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은 진짜 혼난다.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어.
3: 이야.
2: 이야, 색깔이 저 빨갛다.
0: 엄청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4: 네. 아니,
2: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먹게.
0: 와.
1: 순창?
4: 네, 맛있대요.
1: 이거 먹으려고?
4: 네. 겁나 맛있어.
1: 겁나 맛있어? 순창이도 맛이 많은데?
4: 안에도 또 고기는 고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요거대로 많아.
0: 맞아.
1: 아니, 세 분 다 순창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4: 아니요, 저만 순창 좋아하고, 나는 고.
1: 고은 누님.
2: 너?
1: 아, 여기.
5: 아, 네, 안녕하세요.
2: 맞지?
1: 아버님 셰프. 아, 여기 또 경상도에 도셨네.
5: 반가워요.
4: 지금
1: 대구에서. 팔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팔도에서 나왔으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팔도가 다 있어.

0: 혹시 네. 애칭 있나요?
1: 애칭이요? 네. 남편이랑요?
0: 응.
1: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0: 뭐라 불러요?
1: 그냥 자기야.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다녔어요?
1: 보호자.
0: 뭐야?
1: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1: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급?
0: 네. 근데 조금 그것도 보호자. 좀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1: 보호자 너무
0: 보호자는 너무
2: 남편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태토니까.
1: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0: 어. 이건 남편은 뭐라고 적혀있을까?
1: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0: 그런 말도 해?
1: 네 그럼.
0: 그럼 공주님으로 네. 해라.
1: 예.
0: 남편 자랑 좀 해봐.
1: 남편이요?
0: 남편은 어떤 분이? 얼굴만 할 수 있는 거 알겠고.
1: 아주 많이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0: 계획이네요.
1: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0~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0: 무거웠어? 뭐 아니에요?
1: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혼의 이유가 있잖아.
0: 아니,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네. 굳이 그 작은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 효과 아니었을까?
1: 근데
2: 보여주기도 한 1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1: 그러니까.
0: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1: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
0: 진짜로?
1: 네.
2: 나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0: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1: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0: 이거 뭐 처음 알겠네?
1: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1: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0: 열었는데
1: 네, 꽃이랑 음악이랑 그런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네? 리액션이요.
1: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3: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1: 우와! 다 익었어. 우와!
0: 우와! 냄새!

0: 아, 근데 파가 딱 알맞게 익었다.
1: 예. 응. 맛있게 잡으세요.
0: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크네요, 파가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아. 파 맛을 아는 분이네요. 닭 다리파, 퍽퍽파.
2: 전 퍽퍽파요.
0: 오케이, 다리 네? 가져가고. 우리는 감사하지.
2: 저도 다리 드시는구나.
0: 아니, 부드러운 거. 뭐야? 그리고 준비나. 네. 이 집은
3: 감자
0: 파에 싸 먹는 집인데 파를 하나도 안 하나. 정말. 아, 내가 파 미치는 거 알면서. 아, 감사합니다. 와. 퍽퍽들이.
3: 퍽퍽이 왜 좋아요?
2: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0: 왜요?
2: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
2: 아, 야. 난 달지 않아서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미쳤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3: 와.
1: 장맛이 죽.
3: 와.
1: 국물 1등이다.
0: 와. 야, 고추장맛.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도리탕
1: 진짜.
0: 맛.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도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3: 진짜
0: 감칠맛 있고.
3: 닭 맛있다.
0: 저거. 이건 장베이스로 한 것처럼 닭 맛이 끝내주네.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4: 일대 때부터 항상 11호 닭을 연하고 단백하고 그래서 계속 썼어요.
5: 시장 닭집이 그 매 시간마다 갖다 주세요. 재고 없이 이제. 닭은 일주일에 1,000마리에서 1,200 나가고.
4: 고추장 간장을 그건 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담았었어요.
5: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3: 그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0: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1: 진짜.
0: 정말.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3: 사실 고추장을 직접 담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0: 그러니까 구수한 장 맛이 일품이네.
3: 어때요? 그 닭도리탕 너무 먹고 싶었는데.
1: 아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을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0: 근데 이거는
3: 장맛이
0: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0: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1: 싸먹어야지.
0: 와. 진짜 맛있다, 여기.
3: 파가 맛있다, 진짜.
0: 파 맛있지? 파가 달아.
3: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것 같아요.
0: 칼슈타다.
3: 칼슈타다 먹는 것 같아요. 그 칼슈타다 그 소고기 먹는 것 같이 되게 달아요.
1: 부드러우니까.
3: 파가 킥이네 진짜.
4: 파가 40kg.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5: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4: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5: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있을 때.

0: 파는 정말 달아.
1: 파 어쩜 이리 달지?
2: 그러니까.
1: 신기하다.
2: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하세요.
0: 네,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2: 그러니까 같이 싸 먹으니까.
1: 싸 먹으면 되니까.
0: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와.
1: 아, 진짜 맛있다.
0: 아우, 파랑 장이 튀기야.
2: 파를 크게 썰어주는 이유가 있네.
0: 그지?
1: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2: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0: 아, 튀긴 다음에
2: 구워서.
1: 생닭을 안 해요?
2: 네. 그러니까
1: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2: 아, 그쵸.
1: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에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0: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니까.
1: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를 잡아내잖아요.
0: 아우, 감자가.
1: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1: 프로그램을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0: 계획.
1: 네, 와.
2: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0: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1: 집에서는 닭도리탕 안 해 먹으세요?
2: 그냥 국찌개 뭐 이런 거.
0: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2: 네.
0: 된장찌개.
2: 된장찌개, 찌개, 뭐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0: 미역국도 해?
2: 네.
0: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2: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0: 아.
2: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0: 아.
2: 끓일 때 써요.
0: 육수했어.
2: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0: 왜?
2: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끌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0: 진짜 찬물 깨지네.
2: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0: 미지근해.
2: 그래서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해서 넣었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0: 국간장 살짝.
2: 네, 그리고 참치액.
0: 참치액.
2: 네.
0: 그렇게 하면 끝?
2: 네, 끝.
0: 해봐야겠다. 요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2: 진짜.
1: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0: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어느덧 많이 먹었네.
2: 그렇네.
1: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2: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
0: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2: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1: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냄비에 붓고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저도 외국 여행 좀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갑자기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게 그립죠.
1: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0: 누룽밥 같은 거. 아,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는.
0: 감사합니다.
2: 야, 내가 요 근래 먹었던 그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는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1: 기대되는 게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장이 맛있으니까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0: 장맛이 안 보는 게 장맛.
2: 아.
1: 아, 씨. 장 때문에 좀 다르다.
0: 그리고 게임은 안 뿌리잖아.
2: 그러니까.
0: 그냥 파란 김으로만 가는 거야. 장맛이 좋으니까.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남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먹으면 세 배 맛있어.
2: 아.
0: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을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2: 와. 맞아,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시 포테이토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네. 방송에서 막 이렇게
2: 네.
0: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2: 네.
0: 뭐라 안 하세요?
2: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2: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라고?
2: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쓰셨어?
2: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럼 요즘에 더 안무를 더 연습하거나 더 욕심을 내는?
2: 하게 되더라고요.
0: I'm not cute. I'm not cute. 눈 그런 거 봐. 앞으로 박은영 셰프의 계획?
2: 앞으로 계획?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0: 오.
2: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0: 레스토랑에 신경을 쓰자.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쇼코의 미소는 2013년 1월에 제가 썼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소설집의 표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기에 있었던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고등학생 쇼코라는 아이가 한국인 소유라는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하숙을 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소유와 쇼코는 서로 편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20대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써봤던 건 이제 소설을 써봤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의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20대 내내 좀 도전하지 못하고 피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말이 되니까, 후반이 되니까 제가 계속 피해왔던 저의 욕망이 끓어오르게 되고, 저의 두려움을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이겨버리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번역 작업은 그 영어판 쇼코의 미소 그 작업이었어요. 그 번역가 선생님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레지던스에 신청을 하셔서 저랑 같이 쌍으로 한 열흘 정도 그 어떤 그냥 레지던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이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배움이 되었던 것 같고, 아직도 좀 감동적인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엄마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엄마의 약한 면은 보지 못했을까? 아줌마는 엄마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다 알아보고도 있는 그대로의 엄마에게 곁을 줬다. 아줌마가 준 마음의 한 조각을 엄마는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았을까? 그것이 엄마의 잘못도 아닌 일로 부서져 버렸을 때 엄마가 느꼈던 절망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엄마는 그 이후로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었다. 그리웠을 것이다. 말로는 그때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마를 엄마 자신으로 사랑해준 응애한 아줌마를 엄마는 오래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저 가끔 말을 들어주는 친구라도 될 일이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곁을 줄 일이었다. 그녀가 내 엄마여서가 아니라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기에. 이제 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생의 행복과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엄마가 우리 곁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건 생에 대한 무책임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도 아니었다는 것을.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자기 확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맞섰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작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어떤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성격 안에서 어떤 상충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고 예민하게 정확한 언어로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도 그것이 저의 의도대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자의 수만큼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독자가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밤이라는 작품은 제가 쓴 첫 번째 장편소설이고요. 2020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 후에 2021년에 내게 된 소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작은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를 버린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보다도 자기 수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나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수용해주는 것,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거짓된 자기 사랑의 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나는 얘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수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도서관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나무도 많고 이래요. 주변에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도 많이 들고 집중도 되는 편이고요. 집에서는 우선 작업을 잘 못해요. 집에서는 쉬고만 싶고 그리고 카페 같은 곳은 오랜 시간 머무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도서관을 주로 가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독자님들 마음 안에 독자님의 시간과 저의 책이 겹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이 사람 책 읽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다 읽었었는데 그런 기억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focused efforts into promoting the value of health by developing a deep taste. Tangung Food has produced a lot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based on its own fermentation skills. By applying a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to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manufacturing system. We look into Tangung Food, which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y providing premium food with a taste of nature. Tangung Food is located in Tangu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constantly maintained and developed the traditional fermentation skills. With the aim of providing a healthy taste of nature, it has produced reliable food.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accumulated skills, it has developed a deep and savory taste.
1: 저희 장흥 식품은 전라남도 장흥 사자산 기슭에 위치한 전통 발효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해콩마루를 중심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한국의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간 쌓아온 발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재래 방식의 발효 기술을 이어가고 있으며 100% 국산 콩과 장흥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한 발효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with natural ingredients. 된장, or fermented soybean paste, 고추장, or fermented red chili paste, and 간장, or fermented soy sauce, are the main products. They are made with selected ingredients and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so the fermented pastes provide a healthy and savory taste. In the case of 청국장, or extra strong fermented soybean paste, the company has used a starter it has cultivated. Therefore, it is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and has a savory flavor without the unique strong smell.
2: 장흥식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엄선된 원료와 전통 발효 방식, 그리고 당사만의 오랜 장류 발효 노하우입니다. 저희는 장흥에서 재배한 100% 국산 콩을 사용하고 5년 이상 간수를 뺀 신한 천일염을 사용해 장류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쌓아온 전통 발효 경험과 정성어린 관리가 더해져 장흥식품만의 깊고 품격 있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원료와 전통,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만나 건강한 발효의 깊은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nly used soybeans, water and salt when producing the fermented pastes. After checking the safety and freshness of the Korean-grown farm products, the ingredients are sent to the production lines. The firm has built a HACCP-certified manufacturing plant, so it has thoroughly checked the product quality and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3: 발효식품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원료의 품질과 발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발효와 숙성 과정의 온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포장 과정에서는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품질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cided to introduce a smart factory to better manage the whole production stages. By automating the packing line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quality can be monitor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lso, it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current production stages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4: 저희 장흥식품은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환경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료 입고부터 생산 관리,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모든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생산 환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Changung Food has boo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cultivate a new food culture. Based on the collected experience, it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Also,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5: 저희 장흥식품은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장류를 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청국장 분말, 스틱형 청국장, 간편식 형태의 발효식품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식품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시간장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장 제품과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earned trust from the clients by maintain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aims to popularize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overseas markets.
2: 저희 장흥식품은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에 힘쓰는 물론 한국의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K발효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and modernized production methods, Changung Food has provided premium food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잔나비.
2: 잔나비 친구, 우리 잔나비 친구, 우연의 친구.
3: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셰프님.
3: 너무 재밌는 피드백 받았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K-푸드 인기가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3: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매번 투데이 넘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넘버, 넘버 뭘까요?
1: 23만 5천 원? 5천?
3: 그냥 5천? 뭔가요?
4: 해시태그.
1: 해시태그?
3: 해시태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치킨.
1: 한국 비빔밥,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시태그해서
3: 불고기,
1: 드시지
3: 불고기
1: 않나?
3: 인기가 많네.
1: 그런 거.
3: 네, 많죠.
1: 아닌가? 뭐죠? 음식?
3: 자,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절편!

0: 이것도 우리 이런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원래 자르지 않아요. 오, 바삭바삭. 오, 와, 봐주세요. 오, 이거 면란인 거
1: 면란
0: 같아요.
1: 맞아요.
0: 면란 소금빵도 있어요.
1: 맞아요. 와. 인기 진짜 많아요.
0: 와, 그 좀 맛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렇게 위에 진짜 바삭한 긁은 소금도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1: 제일 기대됐던 두바이 초코. 이거.
0: 바삭바삭하네.
1: 뭔가 소금빵이 원래도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뭔가 한국의 재해석? 명란 마요, 두바이 초코, 갈릭 그냥 이렇게 맛이 많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저는 K-베이커리에 이거 처음 들어갔을 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와, 여러 가지 빵 퓨리로 만드는 거, 과일 있는 거, 꽈배기 뭐 있어요, 도넛 있어요, 단짠단. 저는 진짜 선택 장애.
1: 고르기 힘들긴 해요. 하나만 고르기 진짜 힘들어.
0: 예를 들어 이탈리안 베이커리에 간다면 이런 종류가
1: 없어요? 소금빵은 있지 않아요?
0: 그냥 빵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애적인 조합으로 확실히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릭 아니면 이런 걸로 재워진 거. 진짜 알록달록 너무 매력적인 것이라서 그리고 다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진짜 해외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은 클래식 K-디저트 밥빵이죠.
1: 밥빵, 그쵸. 밥빵. 클래식.
0: 자, 이제 공개.
1: 팥 엄청 많이 들어있나 보다. 전 단팥빵을 잘 안 먹는데 오,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팥은 빈. 빈이에요.
1: 아, 콩, 콩.
0: 그 빈으로 만드는 잼 같은 느낌이에요. 컴포팅.
1: 컴포트.
0: 진짜 컴포트 푸드. 이거 한국의 컴포트 푸드. 그건 난 입안에 녹아요.
1: 케이크도 먹어봐요.

0: 오, 예.
1: 기대됐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2: 정 여기 왔을 때
1: 네.
2: 한국인들이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1: 아.
2: 맞죠? 저는 에?
1: 한국인들은 꼬챙이만 있어도 먹어요.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퍼먹고 그래요.
2: 우리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1: 좋아요.
2: 자.
1: 그쵸, 젓가락 대부분 가정집에 다 있으니까
2: 맞아요.
1: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트다.
3: 아,
1: 요거트.
3: 이거는.
1: 이거 그냥 생크림 아니에요.
2: 맞다.
1: 진짜 후메이드 있어요. 와.
2: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었어. 게이디제트 진짜 좋아해서 잠깐만요.
1: So
2: 진짜
1: cute.
2: 좋아. 이제 뭐.
1: 스몰.
2: 야, 역시.
1: 너무 다 유명한 떡들만 배우셨다.
2: 해외에서 떡 진짜 인기 감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1: 충격.
2: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떡 맛봤어요. 쫄깃쫄깃 거리는 거, 그 쫀득쫀득 거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입안에 재밌어요.
1: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2: 이거부터. 저는 여기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1: 이거는 그거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2: 아, 진짜 카스텔라 가루로 이렇게 묻힌 거.
1: 마지막은 뭐죠? 이건 되게 부쩐코 같이 생겼다.
2: 이거 크림이에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 이런 거. 오, 자, 하나 더. 네.
4: 다음 티라미수 티타까지.
2: 티라미수?
1: 아, 운전님, 그냥 커피가 아니야.
2: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티라미수.
1: 배불러.
2: 조금 더. 오늘은 이거 달콤한 거 계속 먹는 거 같다.
1: 와.
2: 전통시장 떡집 방문한다면 딱한 번에 다볼수 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자체를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1: 그쵸.
2: 진짜 여기 안에 진짜 한국 문화 압축되어 있어요.
1: 그리고 떡이 뭐 디저트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통편, 또 돌잔치 때막 돌잔치 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날에 기념할 때 떡을 먹거나 합니다.
2: 그런 것도 있어. 수능 날.
1: 아, 맞아요.
2: 수능 날.
1: 붙으라고.
2: 예.
1: 찹쌀같이 붙으라고 막.
2: 그런 이미지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2: 에너지 채워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둘다. 이거는 쌀로 만드는
1: 맞아요.
2: 음료예요. 그래서 쌀 진짜 오래 끓여서 그런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단맛,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1: 맞아요.
2: 거야.
1: 깔끔. 진짜 깔끔. 깔끔
2: 시원하고.
1: 시원.
2: 잠깐만. 우리
1: 네.
2: 아직 끝나지 않았어.
1: 뭐, 안 끝났어요? 아!
2: 밥이식 순간이에요.
1: 아, 또 김치 가져오신 거 아니죠?
2: No.
1: 이런 우징어 젓갈 그런 거 가져오신 거 아니죠?
2: No, 오늘 진짜 확실하게
1: 네.
2: 맛있는 거예요.
1: 그쵸, 디저트가 맛없기 쉽지가 않아요. 뭐지? 안 봐야겠다, 이번에.
2: 보지 마세요.
1: 네.
2: 짜자잔! 짜자잔!
1: 응? 약밥? 약밥?
2: 약밥.
1: 약과.
2: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과일도 있어요. 씨앗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발이에요. 그거 이거?
1: 이게 뭐예요?
2: 에스프레소. 너무 쌉싸래요?
1: 너무 써요. 근데 뭔가 저의 목표, 이거를 마시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즐기고 싶어요.
2: 진짜 써요?
1: 네.
2: 플러스 진짜 달아요.
1: 아.
2: 만나면 촥! 좋아. 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1: 좋아요. 따라해볼게요.
2: 자. 오, 이것도 촌득촌득. 촌득촌득 이렇게 다.
1: 귀여우셔.
2: 자, 자, 이렇게.
1: 오. 네, 따라해볼게요.
2: 찍어 먹는 거.
1: 오. 커피 찍어요?
2: 그러면 우리 비스켓 우리 이렇게 커피에 찍어 먹는 거야.
1: 그냥 커피 적신 약과 맛. 아 근데 맛있죠? 맛있는데?
2: 맛있죠?
1: 아 약밥 조금 두려워요.
4: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1: 유치원 때? 네?
2: 유치원?
1: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단 밥이다. 밥이 왜 달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그 재윤님이 유치원 갔었을 때 제가 아마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밥 되게 좋아하긴 해요.
1: 커피 타임. 향이 너무 좋다.
2: 아 쓰다.
1: 저도
2: 맛있어요. 너무 너무 진짜 좋은 쓴 맛이에요. 바로 바로 바로.
1: 아, 가라 가라.
2: 바로 먹으세요. 바로 먹으세요. 예.
1: 어른 되기 멀었다.
2: 조합이 완벽하지 않아요?
1: 네.
2: 거짓말이에요?
1: 오늘 파브리 셰프님이 준비해 주신 파브리식 조합은 제가 그냥 커피를 써서 잘 못 먹었을 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조합이잖아요. 맛, 그리고 비주얼까지 모두 사로잡은 K-디저트. 꼭 한국 오시면 K-디저트 드셔보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4: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립니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폰으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무거워서 구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유선부력을 좀 맞춰가지고.
1: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네,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1: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u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0: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갈까?
1: 내려면 되지.
0: 그럼 내려.
2: 야.
0: 몇 킬로 정도 돼요?
2: 얘들 지금 뭐 한 4킬로, 5킬로.
3: 넓은 데 있다가 좀 넓은 데.
0: 그러면 일단 옮기죠.
1: 어이구야.
4: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음이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게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잘 쪘어. 야.
1: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2: 지금 적응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건강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생각했는데.

0: 축살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능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1: 8월 9일날 이제 보도가 된다면은
0: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2: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달의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3: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거, 보존적인 역할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을 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향수를 전달을 해 바랍니다.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하늘소의 광릉 숲으로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하늘소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릉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최대 뭐 크기 한 10m, 깊이가 4.5m 이르는 대형의 집수 시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ut what really matters is not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but this very wooden stick.
0: 유물이 출토되었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주먹을 못 끌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기 편이 확인된 예가 없더라고요.
1: What secret might be hidden in this small stick, the first of its kind to be ever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Ogum Sansung Fortress in Iksan is located near the Wanggungli Relic Site, a possible location of Paekje's last royal palace. It may hold a clue to the fall of Paekje. Some important discoveries have been made here since excavations began in 2017. An artifact that surprised everyone was discovered in May 2024 at a Paekje water collection facility. Numerous artifacts from the Paekje period were unearthed inside the facility, from lacquered leather armor to bronze cups. However, one of them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0: 주목해야 될 유물이 이제 아마 봉축편인 것 같아요.
1: The wooden stick turned out to be what is called in Korean, 봉축. What exactly was it for, and why did it draw so much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0: 봉축편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게 고대 문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물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문서를 보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 A pongchuk is a wooden stick for rolling scroll documents with the ends of the paper glued to it. But how can we find out if this wooden stick was indeed a pongchuk?
0: 출토할 때 이제 뒤쪽을 보니까 이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1: A close look reveals faint writing at the end of the stick. What does it say?
0: 봉충에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사, 금제, 식이라는 이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정사는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진연명이고요. 금제식은 뭐 이제금자, 있을제자, 밥식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을 해보면 정사년 현재 남아있는 식량, 식량과 연관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1: The pongchuk sticks are known to have been used in state documents. They serve a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Iksan Ogum Sansung Fortress played at the time. The writing inscribed on the sticks made it easy to identify documents. This allows us to learn more about Paekje's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was previously unknown. But how was a wooden pongchuk able to withstand the passage of 1400 years?
0: 아마 이게 물속에 뻘층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라든가 일부 형태가 원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1: As sediment accumulated over the stick in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the air became blocked by mud, creating a vacuum-like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stick to be preserved intact. Today's Iksan is believed to have been a city comparable to the Paekje capital. The discovery of this wooden stick paves the way for unraveling mysteries surrounding the Paekje capital.
2: Oh, 이번에야말로 그 대갈궁성의 그런 이제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대가야의 구성의 실체를 오늘 처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1: 빨갛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불펴고 남은 그 흔적들입니다.
2: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가야 성토청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신 서초추설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안반석 뜯긴 청이 있고 그다음 전토청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서초청의 일부입니다.

제가 공성지역을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굴 성과가 워낙 이제 대가의 공성의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 이어서 추가적인 발굴 조사도 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0: 금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응원 성원 덕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조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땅이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네, 굴뚝이 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나온다.
1: 나온다. 나온다.
0: 아, 나온다.
1: 나온다.
0: 아,
2: 나온다. 아, 나온다.
0: 나온다.
2: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0: 여기 이제 넷강이라고 이제 선생님들은 부르시나 봐요.
3: 넷강이요?
0: 예.
3: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0: 정말 맛있다.
3: 어우, 너무 좋다, 이거. 약간 그 자수정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담아주고. 생 블루베리. 또 씹는 재미도 있네.
0: 미루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숲길 같은데요?
4: 미루라는 것이 이제 이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네. 위에서 봐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딘 것 같고 아마 저긴 것 같아요.
0: 아, 저쪽이요? 어? 잠시만, 어디 뭐 일하고 계신 뭐 정원사분 같으신데?
4: 지금 가꾸시나 보다. 네.
0: 안녕하세요.
5: 네, 저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어, 풀 이렇게 막 다 뽑고 계신 것 같은데.
6: 어, 풀 끝도 없이 나요.
0: 혹시 여기...
4: 정원 관리하시는
0: 뭐 정원사님이신지. 예, 예, 예. 네.
6: 관리도 하고. 예. 우리 집이니까.
0: 예?
6: 집 가꾸기도 하는 거.
0: 아, 잠깐만요.
4: 여기 다 소유.
6: 네.
0: 아. 아, 그럼 여기 주인. 아.
6: 네. 예.
0: 아, 죄송합니다. 몰라서
4: 감히 감히.
6: 저는 아랍인인데. 아, 예, 예. 노래하시는 분.
0: 아유, 예. 신성이라고 합니다.
6: 신성. 예, 예.
4: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 작가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6: 수고하십니다.
0: 이곳에 아주 그 뭔가의 그 정원이 있다.
4: 미로가 있다고 제가
0: 미로가 있는 정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6: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이 미로를 만드는 사람을 못 봤다고.
4: 그러니까요.
6: 근데 사실 관리하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0: 네.
6: 그 삼국지에 그 제갈량이 팔괘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0: 그렇죠. 거북이. 네. 그 등하고
6: 네. 싸울 때. 네. 그 팔괘진에 갇히면 몰살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얘기가 나오는데.
0: 네.
6: 팔괘진이라는 게 그 여덟 개의 효를 태극기 있는 거 있잖아요.
0: 네, 건군. 네,
6: 그거 네 개하고 다른 네 개가 더 있거든요.
0: 네.
6: 그거를 그냥 막 섞어놓아서 배치만 하면 그냥 미로가 되는 거예요.
0: 아,
4: 또 복잡하니까.
6: 길고. 네, 짧은. 네. 게 쫙 있으니까.
0: 네.
6: 이제 그거를 26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태극 하나 놓고 삼태극 하나 놓고 일곱 소용돌이 하나 놓고.
0: 네.
6: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 찾아요.
4: 아, 이제 놀러 왔다가.
6: 네.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모양을 바꿨어요. 예, 바꿔가지고
4: 조금 쉽게.
6: 예, 예, 예. 좀 모양을 쉽게 바꿔가지고.
0: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막
6: 못 나와서 울어요.
4: 아. 아니, 얼마나 복잡하게 하죠.
0: 그럴만도 하세요.
4: 얼마나 복잡하게
0: 그럴만도 했겠어요.
6: 아. 미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0: 예.
6: 정해진 길이 딱 있어서 딱 나오는 길이 있고 그 안에 다 열려 있는 데가 있고.
0: 아. 이 정원을 좀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 좀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6: 집사람이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이제 시골에. 네. 와서 사는 게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0: 그렇죠. 도시에
4: 싫어하실 수 있죠. 네.
6: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같이 좋아하면 더 좋잖아요.
4: 야, 로맨티스트시니까요. 결국 사모님을 위해서.
6: 네, 예, 예.
0: 미루공원 만드신 것도. 네. 일단 들어 보낸 다음에 못 나오니까.
4: 네.
0: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절대 안 찾아줄 거야. 어? 나랑 결혼 해주겠소?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예.
4: 나의 사랑 안에 당신을 가두겠소.
6: 잠깐은 이분이신데.
4: 저희 잘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6: 제가 안내할까요? 아니면 두 분이 직접 찾아가 보시죠.
0: 일단
4: 답을 알려주시면 좀 기억.
0: 우리 그 우리 사장님께서. 네. 안에 또 팔괘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네.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그 팔괘진을 한번 깨보죠.
4: 네, 한번 해답을 저희가 찾아보죠.
0: 그렇죠. 누가 유비하고 누가 관할까요?
4: 저 관할래요.
0: 관할래요?
4: 네.
0: 전 역보하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0: 아, 멋있다. 아, 들어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다.
4: 와. 이게 어차피 또 길이 다 달라서.
0: 네.
4: 우리 둘의 의견도 다를 거예요.
0: 저 이쪽으로 빠질게요.
4: 출구에서 만나요.
0: 아, 이 팔괘진. 어, 신기한데? 어. 어? 뭐야?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잠깐만. 얘 막혔는데? 어디야? 어? 저 머리 보이시는데, 저기?
4: 어.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엄청 꼬아놓으셨어요. 지금 모든 곳을 갈 때마다 갈래길이 나와요. 아, 여기서 막혔구나. 다시 일로 가야 되네요.
0: 자, 팔계진 뚫으러 갑니다. 어, 뭐야 여기? 아, 또 막혔네. 에이.
4: 와, 되게 어렵게 놓으셨네.
0: 어? 여기 또 막혀있지? 아, 이리로 가야 되나?
4: 여기 막혀있는데? 어, 거긴 어떻게 갔어요?
0: 잘 오세요, 잘. 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난 나왔어. 자, 이렇게 사장님이 만드신 팔계진을 뚫고 나왔습니다.
4: 저는 사실 잘하셨어요. 저는 뚫고 나왔다기보다 네. 헤매고 나왔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6: 헤매고 서툴어도 그래도 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네. 뭐 좀 헤매서 괜찮아요.
0: 혹시 뭐 뭔가 보상이 없습니까?
4: 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0: 어지럽기도 하고.
6: 꽃 보러 가시죠, 뭐 그럼.
0: 꽃이요?
6: 예, 예. 예. 네. 꽃 보시고 네. 그걸로 만든 차도 마시고.
0: 그러면 꽃차가 되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네.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보시죠.
6: 네, 그렇습니다. 네.
4: 비도 살짝 울고 있으니까.
0: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잖아.
4: 꽃차. 꽃 찾으러. 아이고. 네.

0: 와, 아니 진짜 약간 어지러웠던 게 이거 보면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1: 아니 이게 몇 종류예요?
2: 이게 국화지, 국화죠 아마?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국화들.
1: 와, 이게 몇 종류나 될까요?
0: 혹시 뭐, 여기 뭐 주인분 네. 계시나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신선선 손님 맞으세요.
0: 안녕하세요.
4: 멋지시네요.
0: 네. 사장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뭐 사장님과의 뭐 이렇게 뭐 좀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4: 그렇죠. 우리 집에 나무가 많잖아요.
0: 네. 예.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4: 네.
0: 혹시 사모님?
4: 네.
0: 아, 그 미로정원의 그 주인공. 네. 네, 주인공.
3: 아, 그러면은 저 수목원이 네. 한 여인을 위해서 조성이 됐다는데 그 맞아요. 주인공
0: 맞으시죠?
4: 아닌 것 같은데.
3: 아니. 누구인가 그럼?
4: 숨어 있는 물.
0: 이런 얘기하면 또 싸움 나시니까.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왔으니까. 네. 네. 전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캐모마일.
4: 틀리셨는데. 틀리셨는데.
0: 요즘 왜 이러지?
4: 잠깐만요.
0: 아, 이건. 요것도 데이지 아니에요?
4: 그거는 뚱딴지 꽃이요.
0: 뚱딴지 꽃. 네. 정말 뚱딴지가 생겨요.
3: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맞춰봐요.
0: 이거 꽈리. 꽈리.
4: 네.
0: 꽈리를 맞았어요. 꽈리 맞았어요. 네.
4: 아, 여기 있네. 캐모마일은 요거야.
0: 아, 요게 캐모마일이죠.
4: 네. 꽃이 말리면 상당히 작아져요. 네.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0: 그렇죠. 네. 네. 이게 정말 두통 있을 때 딱 네. 마시면은
4: 감기에도 네. 좋다 그러고 맞아요. 배 아픈 아들이 독일 있을 때 병원 가면 네. 네. 배 아파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감기에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0: 여기서 가장 좀 귀한 게 있을까요? 가장 좀 아끼시거나
4: 제일 좋아하시는 꽃차가 요 목련 꽃차요.
0: 목련?
4: 네.
0: 신이와 차.
4: 네. 네.
0: 아, 이게 네. 목련 꽃 네. 말려가지고
4: 이게 비염에 좋다 그래갖고
0: 네. 아니 원래 근데 이거 하얀색 아니었나요?
4: 백목이? 흰색인데 네. 이게 이제 피기 전에 거거든요. 근데 네. 흰색인데 말리면 이렇게 노랗게 돼요. 아,
0: 그렇구나. 네. 이게 또 목련 향이
3: 와 여기까지 지금 나요.
4: 그렇죠.
0: 네. 저 비염 있거든요. 네. 지금 뚫린 것 같아요.
4: 제가 원래 옛말에 네. 옛날부터 그 떨어진 꽃잎도 이렇게 네. 똘똘 말아가지고 코에다 저기 축농증 있는 분이 코에다 네. 꽂으면 코가 확 뚫린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예.
0: 와 여기서 잃어버렸던 후각을 찾아서.
4: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3: 그럼 저희도 좀 네. 마셔봐도 될까요? 좀 네. 추천해 주시는 네. 거를. 네. 네.
4: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네. 밑에 네, 향이 좋죠.
0: 너무 좋아요.
4: 네.
3: 그리고 이렇게 섞이니까 또 은은하게 그렇죠. 서로의 네. 서로가 네. 서로의 향을 이렇게
4: 네. 보여주네요. 꽃차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목련꽃차고요. 네. 전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캐모마일이고 그래서 두 개를 섞어봤어요. 제가 어떤가.
3: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4: 네, 네 그렇죠.
0: 안에서 이 꽃들이 서로 자기 향기 자랑하겠다 싸우고 있잖아요. 아. 이것이야말로 화투가 아니겠습니까?
4: 아, 그렇네요. 예.
0: 꽃들의 싸움.
4: 네. 네. 아, 그네 화투. 예.
0: 아, 저도 네. 한 잔 따라드릴게요.
4: 아, 네. 예. 또 이건 아까워서 어떻게 마신대요?
0: 아유, 색깔이 너무 예쁘다.
4: 네, 예쁘죠. 네. 네. 이렇게 꽃은 저희 색을 드시는 거죠.
0: 색을 네. 먹다.
3: 색을 마신다.
4: 어떠세요?
0: 너무 좋아요.
4: 네. 그쵸? 네. 파는 캐모마일 차하고는 좀 틀리죠.
3: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네. 캐모마일 차는 저도 카페 가면 많이 네, 마시는 그쵸. 편이거든요. 네. 어쨌든 또 그 목련의 향이 감이 네, 되면서 네. 다른 향이고 또 오늘 지금 비 와가지고 살짝 으슬할 거 있는데
0: 네. 아 좋다.
3: 네. 목이 네. 목이 컨디션 이제 좋아지셨나요?
4: 네. 노래 한 곡 해주시면
0: 꽃차를 먹으니까 그

0: 네.
1: 세상에 야. 목소리가 너무 감사해요.
2: 너무 잘 나와요. 네. 야.
1: 오늘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네. 시원한 차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0: 시원한 차.
1: 네, 예.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아, 네. 네. 시원한 차.
2: 우와. 우와. 우와.
1: 아, 그냥 제가 한번 타봤어요.
2: 와, 아니, 색깔이.
0: 와. 네. 이야. 와,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3: 무지개가 떴습니다.
1: 네. 무지개 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네. 조금 모자르는데
3: 지금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1: 그렇죠. 네.
3: 요거는 뭐 대충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한번 마셔볼까요?
1: 네.
0: 이건 약간 그 포도 음료 같기도 포도. 하고 살짝 맛봐줄까요?
1: 네, 보세요.
0: 아니 뭐 하나
3: 약간... 네, 하나 그거 드셔보세요. 저는 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1: 네. 그거는 특별한 맛은 없는데 펜지는 순해요, 맛이. 근데 네.
3: 여기 뭐라고요?
1: 펜지 꽃이요.
3: 펜지예요?
0: 네. 펜지예요?
1: 네.
0: 꽃?
1: 네. 거기다가 지금 레몬이 들어가면 네. 핑크색으로 변할 거예요.
0: 어, 이게요?
3: 아, 진짜요?
0: 네. 오!
3: 위쪽이 약간 네. 옅어졌어요.
0: 네. 오, 신기하다.
1: 알칼리일 때는 보라색인데 산이 들어가면
0: 조금씩
1: 옅어져요. 네. 핑크색으로 변해요. 네.
0: 야, 진짜 신기하다.
3: 저는 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뭔지.
0: 혹시 정답. 정답. 도롱뇽알.
1: 다들 깨고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3: 이거는 약간 익숙한 맛이.

0: 네.
1: 네, 그렇죠.
0: 예, 백환, 백현과 네, 그렇죠. 네,
2: 아, 개구리알 아니었어요?
0: 개구리알 아니었어요.
1: 마리들 시내 계시니까 마셔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
3: 어, 너무 맛있어요.
1: 아, 괜찮아요? 와. 네.
3: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1: 요거는 이제 맨드라미에다가 제가 과일을 넣었거든요.
3: 이야. 네. 맨드라미.
0: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네, 맨드라미 다 자연, 자연에 생긴
1: 네,
0: 거네요.
1: 맨드라미 꽃이에요.
3: 아니, 여기 안에 네. 그 백향과랑 블루베리랑 네. 여기 용과랑 네. 별 모양은 뭐예요?
1: 별 모양 별망이. 제가 그냥 찍었어요. 그렇게.
3: 이게 용과.
0: 아, 여기.
3: 그 밑에 저기 그.
1: 저기.
3: 샤인머스켓.
0: 네, 있네요. 이건 과일이 다 합쳐져가지고 막 그 단맛을 엄청 진하게 내요.
3: 와,
0: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겠어요. 색 내고 향과 다 잘 어울리는지.
3: 와, 이제 진짜 이게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게 먹는 재미도 있네요.
1: 그렇죠. 무지개색이 다 나와요.
3: 말주.
1: 네, 남색은 도라지꽃으로 하면 남색 네. 나오고요.
3: 아니 근데 이제 차도 찬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다과가. 네.

0: 요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유자 반지거든요.
1: 이게 임금님이 드시던
0: 네. 네. 아. 유자향이 나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상큼.
2: 요 안에 많이 뭘 태우신 거네요?
1: 네. 아, 이 껍데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0: 네, 껍질도 같이 드세요.
1: 아,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그래도 과일인데 유자향이 제일 강하긴 하니까 제가 한 번에 확 흡수하네요. 근데 그 뒤에 배향도 나요.
0: 네.
1: 배도 들어요.
0: 네.
1: 이건 거의 뭐 음식이라기보다 네. 거의 예술에 가까운 정말로.
3: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가을에는.
2: 딱 먹자 좀 달달할 때 꽃차고 또 이렇게.
0: 요거는 이제 국화꽃인데요. 국화꽃 네. 사탕이라고 그러고 꽃사탕이에요. 요거 드시고 나서.
1: 이름도 이쁘다 꽃사탕.
0: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드시면 요건.
2: 뭐 겉절인가요?
0: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1: 이미 빵 터지셨던 너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눈이 까먹으셨잖아요.
2: 죄송합니다.
0: 아 페퍼민트요.
2: 예 페퍼민트.
0: 페퍼민트
1: 겉절이요. 겉절이는.
2: 야 페퍼민트로 이거를.
0: 네.
2: 와 하얀 게 뭐죠 이게?
0: 그거 휴가 파우더를 칠. 네.
2: 이거 그냥 과자처럼 네, 먹는 네. 거예요?
0: 지금 눅눅해지지 않았나 보죠.
1: 아니 지금 향이 확 나요. 지금 드시는 순간.
2: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2: 와. 그 왜 우리가 어릴 때 씹던 껌 있잖아요. 딱 그, 딱 그.
1: 이슬씨.
2: 네.
1: 민트. 아 그거네.
2: 민트. 약간 그거. 딱 그 껌 맛 딱.
0: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다른 걸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민트 사탕을 만들어서 부산에 이제 꽃차 전시회가 있길래 갔다가 이거 내놓고 히트치고 왔잖아요.
2: 아 역시 너무 맛있어요.
0: 네.
2: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화꽃 캔디.
0: 네, 네, 네. 그거 드시고 입안이 좀 쌉스름할 때 요, 국화향은 나면서 입 쌉스름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 드시면 입안에서 그 쌉스름한 맛을 확 날려주면서 네.
2: 이게 국화꽃 캔디를 딱 먹었는데 들어오면서 그 국화꽃 향기 있잖아요.
1: 네.
2: 확 퍼지면서 말씀하셨던 것 좀 쌉싸름한.
0: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드시면 네 괜찮아요.
2: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히트감인데?
1: 네. 이것도 어쨌든 먹는 또 약간 순서가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2: 입에 그 박하향이 확 퍼지면서 굉장히 좀 입안에 그 에어컨 그 뭐지? 강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시원하거든요.
1: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옆에 놓고 조금씩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2: 졸음운전을 짜장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혹시 만드는 비법도 좀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네, 알려드릴게요.
2: 뭐 진짜요?
0: 네.
1: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0: 네. 요게 페퍼민트인데 생 거고요. 요거는 슈가 파우더예요.
2: 네.
0: 그리고 요건 계란 흰자거든요. 예, 계란 흰자에 제가 비린내가 날까봐 후추 약간 하고 소금하고 레몬을 넣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어 놓은 거고요.
2: 아니 근데 민트 잎이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1: 되게 풍성하네요.
2: 선생님 네. 어디서 공수를 하셨는지. 에이,
0: 밭에다 심어놔가지고.
2: 아 이거를요?
0: 네.
1: 아 여기 직접 그냥 갖고 오신
0: 네,
1: 거예요?
0: 네. 꽃을 밭에다

0: 많이 씹어먹고 있어요.
1: 아, 냄새 너무 좋아.
0: 네. 생잎, 저기, 물, 뜨거운 물에다가 버섯 드셔도 약간 연두색 나면서 몸이 상큼해서, 예.
2: 이거 지금 밭에 가시면은 그냥 이 향이 진동을 하겠네요.
1: 아, 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0: 예, 드셔보.
1: 시작하시죠.
0: 아, 멋지세요. 아,
2: 이 모습이 멋지다고요?
0: 네.
1: 아, 너무 좋은데요?
0: 어떤 분은 휴지 뽑는데 예. 이거 꽃을, 예. 저 이걸로 민트를 꽂으니까 어우, 훨씬 좋죠.
1: 향기가 네. 막, 와.
0: 그쵸.
1: 예, 한번 시작을. 네.
0: 네.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칠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털어가면서 이렇게 칠하세요.
1: 예쁘게.
0: 네.
2: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0: 네, 네.
1: 앞에만 바르나요?
0: 아니요, 뒤에도 전부요.
2: 꼼꼼하게 바르겠네요.
0: 네, 그래야지. 가끔 제가 그냥 바르면 잎이 그냥 퍼렇게 보이는 거는 이게 그렇거든요. 이걸로다가
1: 네.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네. 아.
0: 이게 마르면서 가루가 많이 떨어져 나가요.
1: 네. 여기 위에다가 이제
2: 건조하는
1: 이렇게 네. 얹으면
0: 네.
1: 이렇게?
0: 네, 얹으시면 돼요.
1: 근데 어쩌다가 이거를 개발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0: 한 가지만 처음에 배웠는데 네. 그게 여기 팬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저한테 맞았던 거죠, 그래갖고. 예.
2: 저런 경우 많더라고요. 음식 막 개발되게 된 계기가 맞아요. 뭐 이게 잘못했다가 네. 뭐 이렇게 그게 맛있어서 막 쫄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면 삶다가 막 이렇게 두껍게 불었는데 맛있어서 먹고
1: 맞아요, 맞아요.
2: 독일에 갔는데 막 그 스모크 맥주라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만들다 태웠는데 맛봤는데 이게 팔 수는 없고 주변에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1: 가끔 이 실패가 예. 그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2: 진짜 이번 인재 여정이 예.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쉼없이 달려왔는데 예. 정말 힐링하고 이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1: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서킷장에서도 네. 운전도 해봤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리버버깅도
2: 이렇게
1: 한 게 진짜 많았네요. 네.
2: 그래도 하나 꼽아보자면 어디가?
1: 아,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면 뽑은 거,
2: 아,
1: 두부 만드는 거.
2: 무슨 해교에서
1: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오늘 여기서 또 이렇게 꽃차도 마셔보고 뭔가 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기억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2: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를 거의 다 우리가 직접 도와드리고 같이 따드리고 이렇게 함께 체험해보고 이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블루드리빙스 너무 맛있어.
2: 네.
1: 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했는데.
2: 네.
1: 이제 끝난 건가요?
2: 이제 끝났죠.
1: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과 현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악콘서트판. 오늘 첫 번째 무대는 새로운 민속음악을 만드는 신민속악회 바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속악회 바디, 이 바디는 판소리 용어죠. 스승에게 전수받은 소리에 자신의 음악색을 입혀 만든 소리를 뜻하고요. 이 신민속악회 바디 역시 자신들이 배운 전통음악의 뿌리 위에 이 시대 젊은 국악인의 감각을 입혀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민속 음악의 매력을 보여줄 신민속악회 바디의 무대 만나보시죠.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1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하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렇게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보트물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트물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원래는 저희가 인테리어로 앤티크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맞아요.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다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컨셉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0: 네.
2: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예, 한번 태워주시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쳐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이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담벼 거지 이게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1: 이쪽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창일쌤. 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예.
0: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1: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0초.
1: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해산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그렇죠. 예.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1: 그거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저 많이 땄죠.
1: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4: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래요.
0: 아니.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저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나요, 이게. 선장님,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1: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1: 자,
0: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탄탄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1등 해야 돼요.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트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쇼코의 미소는 2013년 1월에 제가 썼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소설집의 표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기에 있었던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고등학생 쇼코라는 아이가 한국인 소유라는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하숙을 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소유와 쇼코는 서로 편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20대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글을 써봤던 건 이제 소설을 써봤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의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20대 내내 좀 도전하지 못하고 피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말이 되니까, 후반이 되니까 제가 계속 피해왔던 저의 욕망이 끓어오르게 되고, 저의 두려움을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이겨버리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번역 작업은 그 영업한 쇼코의 미소 그 작업이었어요. 그 번역가 선생님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레지던스에 신청을 하셔서 저랑 같이 쌍으로 한 열흘 정도 그 어떤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이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배움이 되었던 것 같고 아직도 좀 감동적인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엄마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엄마의 약한 면은 보지 못했을까? 아줌마는 엄마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다 알아보고도 있는 그대로의 엄마에게 곁을 줬다. 아줌마가 준 마음의 한 조각을 엄마는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았을까? 그것이 엄마의 잘못도 아닌 일로 부서져버렸을 때 엄마가 느꼈던 절망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엄마는 그 이후로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었다. 그리웠을 것이다. 말로는 그때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마를 엄마 자신으로 사랑해준 응애한 아줌마를 엄마는 오래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저 가끔 말을 들어주는 친구라도 될 일이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곁을 줄 일이었다. 그녀가 내 엄마여서가 아니라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기에 이제 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생의 행복과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엄마가 우리 곁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건 생에 대한 무책임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도 아니었다는 것을.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자기 확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맞섰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작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성격 안에서 어떤 상충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고 예민하게 정확한 언어로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도 그것이 저의 의도대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자의 수만큼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독자가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밤이라는 작품은 제가 쓴 첫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2020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 후에 2021년에 내게 된 소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작은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야기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를 버린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보다도 자기 수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나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수용해주는 것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거짓된 자기 사랑의 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나는 얘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수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나무도 많고 이래요. 주변에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 집중도 되는 편이고요. 집에서는 우선 작업을 잘 못해요. 집에서는 쉬고만 싶고 그리고 카페 같은 곳은 오랜 시간 머무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도서관을 주로 가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독자님들 마음 안에 독자님의 시간과 저의 책이 겹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이 사람 책 읽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다 읽었었는데 그런 기억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moment you dive, you see massive rock mountains.
1: 너울 포인트는 이미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버블 폭포, 꽃동산, 산호동산이라고 하는데 수심은 대략 한 15에서 30m 바닥에 바위 봉우리 형태의 돌산들이 끊어질 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우리의 수심은 한 10m 내외로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보트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네, 너울 포인트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낮은 돌산에는 분홍 바다 맨드람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키가 큰 돌산 위쪽에는 거품 돌산호와 말미잘 군락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0: Schools of white-saddled reef fish, whose main habitat is the coastal waters of Sapsum Island, gather near the blooming pink soft corals. In the area's waters, these stone mountains stretch on like a mountain range. At Sucheonji dive spot next to Noal, there is a tunnel that cuts through the rock mountains. It is large enough for a single diver to pass. This famous spot is where divers like to take photos against the backdrop of soft coral.

0: 연세미연은 부차바위 포인트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돌산으로 된 수중야의 상층부는 수심 15에서 한 20m 정도로 부채산호와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산들 대부분이 그렇듯 물고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바다 거북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Thanks to the life that took roots here on this mountain, a healthy ecosystem is formed. Soft corals, bursting into bloom, cover every surface atop and alongside the rocks. The valleys surrounded by corals offer a magnificent sight. Predators are out to hunt fish, enjoying the abundance the day offers. To the prey, the ocean is a world of constant tension. While filming a lionfish, a sudden alarm rings out.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자, 여기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3: 어, 그래요? 뭐죠?
2: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3: 아, 맛집 리스트. 아,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2: 도상면.
3: 산시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 오케이,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2: 오케이, 오케이.
3: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2: 천안에
3: 국산식당이라고 흑염소집이 있거든요. 흑염소 무침 국산식당. 이거는 천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이에요.
2: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3: 네.
2: 그러니까 전골, 무침, 특탕.
3: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와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맛있어요.
2: 여기는 복날 가야겠다.
3: 복날?
2: 완전 땀.
3: 아, 맞아요. 그때 또
2: 고향탕으로.
3: 갓으로 갔어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2: 어, 누룽지 탕.
3: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2: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0: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네요.
1: 아, 먹을 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핫다.
0: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 내공발.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식당 진짜 크다.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모...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세 명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3: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거 시즌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감사합니다. 스멜 자체가 맛집이다. 아, 딱 좋다.
4: 냄새 좋죠.
0: 냄새 좋아.
1: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가 나.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2: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0: 죽인다, 죽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 68년.
0: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1: 네.
0: 이 자리에서만?
1: 이 자리에서만.
0: 사장님은 그럼?
1: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1: 네.
0: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0: 어.
3: 네.
2: 전쟁 끝나서 6년 만에 지은 거 같아요.
0: 여기 완전 폐허였을 거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4: 안녕하세요.
5: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4: 4대째 오윤진입니다.
5: 어릴 때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4: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네, 세 명 먹을 건데 어떻게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2: 대자.
1: 대자.
2: 대자.
1: 대자.
2: 대자.
3: 안녕하세요.
4: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5: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을 열으셔야 돼요. 네.
2: 20분이요?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다 불이는 하고 안 익어요.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1: 아.
3: 좀.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이었네.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1: 이게 20분.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2: 나도 바로 여시네, 요
0: 그러니까.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했어야 되네.
0: 20분 못 기다리니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 진짜 혼난다.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어.
3: 이야.
2: 이야, 색깔이 좀 빨갛다.
3: 혼나게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4: 네, 한 줄
2: 때. 제가 먹게.
4: 맛있어요?
1: 대전분이세요?
4: 와, 한창이요.
1: 이거 먹으려고?
4: 네, 겁나 맛있어.
1: 겁나 맛있어? 심상이도 맛집 많은데?
4: 안에도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요거대로 많은데.
3: 맞아.
1: 아니, 세 분장을 순창에서 그러신 거예요?
4: 아니요, 저만 순창도 하고 나는
1: 고. 고은 누님은?
2: 원주요?
0: 아,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버님 셰프. 아, 이거 또 경상도에 도셨네.
4: 가까워,
1: 예.
4: 지금
1: 대구에서. 아니, 팔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팔도에서 다 왔으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팔도가 다 있어. 혹시
0: 네.
1: 애칭 있나요?
0: 애칭이요?
1: 아.
0: 남편이랑요?
1: 아하.
0: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뭐라 불러요?
0: 그냥 자기야. 아.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다녔어요?
0: 보호자.
1: 뭐야?
0: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0: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급?
1: 네. 근데 조금 그것도 보호자. 좀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0: 보호자 너무
1: 보호자는 너무
2: 남편,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남, 너무 태토니까.
0: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1: 어, 네가 태토야.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적용했을까?
0: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1: 그런 말도 해?
0: 네, 그럼요. 공주님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1: 하루에 한번 공주님으로
0: 네.
1: 해라?
0: 예.
1: 남편 자랑 좀 해봐.
0: 남편이요?
1: 남편은 어떤 분인가? 얼굴 막 쓰시는 거 알겠고.
0: 아주 많이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1: 그럼 남편하고 네.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0: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내가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0, 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1: 무거웠어?
0: 안 무거웠어요.
1: 근데 그럼 오버 아니에요?
0: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혼의 이유가 있잖아.
1: 아니,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네. 굳이 그 자그마한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 효과 아니었을까.
0: 근데 그걸 보여주기라고 하기에는 40분을
2: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도 4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0: 그러니까.
1: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0: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
1: 진짜로? 네.
2: 그러니까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1: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0: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1: 이거 뭐 처음 알겠네?
0: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0: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1: 열었는데?
0: 네. 꽃이랑 음악이랑 그런 거.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네? 리액션이요.
0: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5: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0: 와, 다 익었어. 우와, 다 익었어.
1: 우와, 냄새.

0: 칼을 하나도 안 왔어.
1: 정말?
0: 아,
1: 내가 받는다.
2: 와.
1: 퍽퍽들이.
3: 퍽퍽이 왜 좋아요?
2: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1: 왜요?
2: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배 있을 것 같아.
2: 아. 야. 난 달지 않아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붙였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3: 와.
1: 장맛이 죽.
3: 와.
1: 국물 1등이다.
0: 와. 야, 진짜 맛있다.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고리탕
1: 맛. 진짜.
0: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고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0: 어, 진짜.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3: 딱 맛있다는데.
0: 저거. 이건 장 베이스로 한 것처럼 닭 맛이 끝내주네.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4: 1대 때부터 항상 11호 닭을 연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계속 썼어요.
5: 시장 닭집이 그 매 시간마다 갖다 주세요. 재고 없이 이제. 닭은 일주일에 1,000마리에서 1,200 나가고.
4: 고추장 간장을 그건 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담아서 써요.
5: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3: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0: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1: 진짜.
0: 정말. 어, 진짜.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3: 사실 고추장을 직접 담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0: 그러니까 구수한 장맛이 일품이네. 아.
3: 어때요? 그 닭도리탕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1: 아,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을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0: 근데 이거는
3: 장맛이.
0: 장맛이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0: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1: 싸먹어, 싸먹어야지.
0: 와, 진짜 맛있다 여기.
2: 파가 맛있다 진짜.
0: 파 맛이. 파가 달아.
2: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거 어때요?
0: 칼슈타다.
2: 칼슈타다 먹는 거 어때요? 그 칼슈타다 그 소고기 먹는 거 같이 되게 달아요.
1: 부드러우니까.
2: 파가 킥이네 진짜.
3: 파가 40kg.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4: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3: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4: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있을 때.
0: 파는 정말 달아.
2: 파가 어쩜 이리 달지?
1: 그러니까.
2: 신기하다.
1: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했어.
0: 네,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1: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싸먹으니까.
2: 싸먹으면 되니까.
0: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와. 아우, 파랑 장이 킥이야.
1: 파를 크게 썰어주는 이유가 있네.
0: 그지?
2: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1: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0: 아, 튀긴 다음에
1: 넣어서.
2: 생닭을 안 해요?
1: 네.
2: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1: 아, 그렇죠.
2: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에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0: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냐.
2: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를 잡아내잖아요.
0: 아우, 감자가.
2: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2: 프로그램을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0: 계획.
2: 네, 와.
1: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0: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2: 집에서는 닭돌탕 안 해 먹었어요?
3: 그냥 국찌개 뭐 이런 거.
0: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3: 네.
0: 된장찌개.
3: 된장찌개, 뭐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0: 미역국도 해?
3: 네.
0: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3: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0: 아.
3: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0: 아.
3: 육수했어.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어.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0: 왜?
3: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끌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0: 진짜 찬물 깨지는
3: 네, 그런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0: 이지근.
3: 그래서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해서 넣었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넣죠.
0: 국간장 살짝
3: 넣죠. 네, 그리고 참치액.
0: 참치액. 네. 그렇게 하면 끝?
3: 네, 끝.
0: 해봐야겠다. 요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0: 진짜.
1: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2: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어느덧 많이 먹었네.
0: 그렇네.
1: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0: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
2: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1: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밥에 붙어.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저도 외국 여행 좀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볶음밥에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그러니까 게
1: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그치? 볶음밥.
0: 누룽밥 같은 거. 아.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는.
0: 감사합니다.
2: 야, 내가 요 근래 먹었던 그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는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1: 기대되는 게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장이 맛있으니까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0: 장맛이야, 모든 게 장맛.
2: 아.
1: 아, 씨. 장 때문에 좀 다르다.
0: 그리고 깨 이런 거 안 뿌리잖아.
2: 그러니까.
0: 그냥 파랑 김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장맛이 좋으니까.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남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먹으면 세 배 맛있어.
2: 아.
0: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2: 와. 맞아,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시 포테이토입니다. 아니네,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네. 방송에서 막 이렇게
2: 네.
0: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2: 네.
0: 뭐라 안 하세요?
2: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2: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라고?
2: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쏟았어?
2: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럼 요즘에 더 안무를 더 연습하거나 더 욕심을 내는?
2: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눈 그런 거 봐. 어머. 앞으로 박은영 셰프의 계획?
2: 앞으로 계획?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같아요.
0: 네,
2: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0: 레스토랑에 신경을 쓰자.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해도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네,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4: 오케이,
0: 거 추천해
4: 오케이,
0: 주세요.
4: 오케이.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보면 가슴 쪽.
0: 아 이거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는 거.
0: 이거.
4: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0: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4: 그래서
0: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 예.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너무
4: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0: 이거 노트.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네.
0: 혹시
1: 여기 주성콜 네, 마시죠?
5: 예, 예. 어,
1: 그러면 잘 드셨습니다.
5: 예, 예, 예, 아니시죠.
1: 어, 예. 감사합니다.
5: 아, 멀리서 오셨네.
1: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5: 아, 그래서? 예,
1: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콜 말했어요.
5: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6: 아.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5: 와.
6: 스님들 아시죠 스님?
1: 스님들이
6: 곡차로 드셨던
1: 아,
6: 술이
1: 아 진짜로?
6: 네.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오, 체험?
6: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6: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1: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6: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1: 아.
6: 저기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6: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6: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6: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6: 이게 뭐예요?
1: 아, 전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6: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그 네,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6: 네, 그래요.
1: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6: 그렇죠.
1: 와.
6: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6: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6: 여기에서는 좋네요. 오셨으니까
1: 네.
6: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6: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6: 오!
1: 오!
6: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6: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6: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아, 정답. 떡갈비. 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6: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6: 따고 있지.
1: 그럼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m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2: 원진, It is midterm season these days. With the spring drowsiness kicking in, I bet everyone's struggling to stay awake and study.
3: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확 깨울 꿀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2: Oh, what is it?
3: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양손을 쭉 기지개 펴듯 펴주시고요.
2: 펴주시고.
3: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해주시고.
2: 하나를.
3: 이거를 볼로 갖다 대면. 아,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 보고 싶었는데
2: 아 원진 you're so annoying
3: 아 네 여러분 잠 확 깨셨죠? 걱정 마세요 심플리 케이팝과 함께라면 졸릴 틈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케이팝으로 에너지 풀 충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 That's right Let's get into our opening stages then The handsome K-band Void performing Rock Rock and newly turned solo artist 여진 with the sweet sugar talk.
3: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힙합 에너지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톱!

0: I'm low-key in trouble.
1: 맞아.
0: I've been addicted to sweets these days.
1: 저도요. 저도 간식 없이는 못 삽니다.
0: Have you heard of Dubai chewy cookies?
1: 그럼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진작 접수했죠. 곰똥 비빔밥과 버터떡까지도요.
0: Yes, we are truly spoiled with endless snack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trend?
1: 두쫀쿠, 곰똥 비빔밥의 유행 다음 타자는 바로 이분들이죠. 곧 만나볼 분들이요. 자, 다음 무대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쫀득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세 팀, 빅오션 올 아워즈 첫사랑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1: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계획 4를 기념하는 예.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수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2: 와. 맛있다.
1: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3: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1: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 식당이요.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4: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1: 맛집이에요?
5: 맛집이에요.
1: 붐창?
6: 제가 떼고
0: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네.
1: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0: 전현무계 말고 시청자
1: 계획. 네, 와. Let's go. 자, 가보자.
0: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1: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 계획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0: 그래요.
1: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시오.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국물 한 입 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0: 네.
1: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0: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1: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0: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1: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0: 시래기?
1: 생선.
0: 북어?
1: 북어.
0: 아, 북어. 아,
1: 북어입니다, 북어.
0: 북어해장국.
1: 우리가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0: 네, 처음 들었네요.
1: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0: 네.
1: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0: 아, 공무원 맛집 너무 좋죠.
1: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0: 떡 좀 드세요.
1: 전현무 계획입니다. 시즌 4를 출범해서
0: 전현무 계획 아세요 혹시?
1: 모르세요?
7: 알아요.
1: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8: 네, 안녕하세요.
1: 예예. 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7: 네.
1: 아.
0: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신구나.
1: 예예. 예.
0: 여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7: 저쪽으로 가면
1: 어. 거 어때?
7: 거기 유명하죠.
1: 유명하죠.
7: 유명하죠.
1: 유명하죠.
7: 마시고 해장.
1: 아, 역시 아시는구나.
7: 아, 예.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네.
1: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8: 네.
1: 누구야? 안녕하세요.
0: 우와.
1: 우와. 병원 직원이세요?
9: 네.
1: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0: 전현무계 가세요?
9: 남편이 너무 좋아요.
0: 전현무계 시즌4로 시작했어요.
9: 너무 감사합니다.
0: 떡이요, 떡.
1: 이거 저 다 올라가서 다 같이 드세요.
9: 감사합니다.
1: 또? 예. 예.
0: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5: 완전 맛집이에요.
1: 맛집이에요?
0: 완전 맛있어요.
1: 자주 와요?
5: 여기 자주 와요.
0: 자주 와요.
1: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2: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공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일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3: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유무기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3: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야 될까요?
3: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 네. 일단 요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네. 따뜻하게
1: 저희 포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네. 예.
1: 뭐야? 오, 어우,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밥을 하고 있어요.
1: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3: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사이드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밭 잡아 올렸어. 아, 이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예.
0: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요.
0: 말리면 북어죠.
1: 그럼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예요.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네. 반쯤 말린. 네. 촉촉해.
1: 어.
0: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 이제 노가리죠.
0: 시즌 4입니다. 노가리는 알아야지.
1: 노가리 바싹 말린 거죠, 바싹.
0: 바싹 말렸어요?
1: 완전 슈퍼 건조.
0: 크기가 어땠어?
1: 크기가 적당하죠.
0: 적당한 게 아니고.
1: 크죠.
0: 크다.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1: 아, 어린 명태. 아.
0: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북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1: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0: 북어는 아니고.
1: 상시 말리는 걸 북어라고 하죠.
0: 상시 말린다. 아, 북어는 바짝 말린 거.
1: 아,
0: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1: 거 생태 도감이네요.
0: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1: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집
0: 깔끔하다 음식이야.
1: 상견례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0: 상견례 해본 적이 없어서.
1: 상견례까지는 가보신 적.
0: 오.
1: 뭐야 이게?
0: 우와. 아니 무슨
1: 상견례 식당인데 진짜.
0: 상견례도 상견례인데 오버 한정식 플레이팅이 돼 있네. 나 지단 올라간 보고 다 처음 봤어.
1: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3: 와,
0: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거 같아요.
1: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3: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0: 먹다가.
1: 예. 아,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잘 먹겠습니다.
0: 시댕도 아니고 유리그릇 진짜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이거는
0: 차기.

0: やわ진한데요그거를그냥국어진액을먹는느낌인데
1: 그렇지감칠맛도너무좋지
0: 네감칠맛이야진짜진하다와
1: 진한데막진해도아니지
0: 네네
1: 너무정확하다
0: 이야이거진짜해장제대로되겠다
1: 어우좋다
0: 간이완벽한데부어한번드셔보세요와너무부드러워말린생선이아니에요이정도면
1: 씹는맛을살렸어그러면서부드러워
0: 국어씹는맛이대박이다
2: 안녕하세요대전에서국어라는한채전문점을운영하고있는강영경입니다저희들이황태였습니다
3: 저희어릴땐황태라는말을잘안썼거든요그래서사람들이친근하게느낄수있도록국어탕이라고지은겁니다
2: 황태를손질하고나면머리랑꼬리랑남아요그걸모아놨다가꺼내요원래생선이다어두운흥미죠그래서깊은맛이많이납니다한2시간에서3시간정도훅구워서끓여가지고육수로사용하거든요끓는물에또저희들만의다른또육수를같이섞어서끓여냅니다손님상에나갈때는그육수를간에맞게조절해서황태를넣어서한번끓여서나가는겁니다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치? 네.
0: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내가 북어회 걸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를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회 장국이.
1: 이런 클래스면 진짜 찾으러오겠다. 후보 회장입니다.
2: 마시고 회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아우 좋아. 다른 음식이 됐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다음에 얘네들 한 번 넣어봐. 살짝만 넣어봐.

0: 그러네요. 고춧가루 반다고도.
1: 그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 국물이 달라지니까 그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그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0: 밥이랑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한번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 딱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어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까요? 과하지 않고.

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미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1: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 끓여볼 것 같아요 저는.
0: 그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0: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아, 맞다.
1: 아, 맛있어. 까먹었네.
0: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1: 까먹었네.
0: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1: 아, 기대된다.
2: 오, 감사합니다.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언 상태를

0: 아,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맛있다. 까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되게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1: 고소.
0: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1: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0: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
1: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있고 여기는 없을까? 기계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집에?
0: 그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1: 아, 일을 더 시켜라?
0: 어.
1: 또 가끔 요즘 나 능가하는 것 같아.
0: 에?
1: 불효 지수가.
0: 굿?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느끼하고 어서 해요.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부위에 있어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이게 생각나는 맛이야.
1: 오, 이게 청주 천안까지는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녁.
2: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3: 여기 너무 작아요.
2: 아, 진짜 최고입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4: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4: 멀리서 오는데 어디서? 거리가 잘 좋아요. 아, 오늘 딸이. 아,
1: 동네 맛집.
4: 얘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요?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괜히. 아,
4: 진짜 괜히 왔어.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네. 미국엔 이게 없지. 이런 맛은 없지.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봐주시고 시즌 4.
4: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많이
0: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1: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0: 맞아.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박튜브를 맞춰라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1: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1: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1: 여자아이들. 퀸카, I'm hot, I'm boom, 떳떳떳.
0: 퀸카, 아하.
1: 그러면 아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1: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성대 그 이행시한 거. 팽현숙, 퀸카.
0: 아, 옛날에?
1: 갑자기 뒤에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1: 네.
0: 오케이?
1: 선생님,
0: 괜찮아? 해!
1: 핑카
0: 아하 아하 너는 팽현숙 이렇게 해. 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기 좋은 날씨구만. 제가 여기 예약을 해놨어요.
1: 맛있다.
2: 또 해봤는데.

0: 되겠습니다. 네. 자,
1: 긴가.
0: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2: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0: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0: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0: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0: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0: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빈카! 아마! 아무도 못 듣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0: 제대로 보여주세요. 핑카. 아하. 아하. 아하. 핑카.
1: 이거죠.
2: 바쁘시지 않아요? 결혼? 예? 최근에 결혼.
1: 아,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0: 오, 그럼. 반갑습니다.
2: 아, 셰프님.
3: 아, 여기서 또 뵙네요.
1: 아,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0: 아, 저기. 전현무계 시즌4가 런칭을 해가지고.
1: 아, 네. 네.
0: 축하드려요. 최신부예요.
3: 축하드립니다. 최근,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1: 네. 아. 어제 신혼여행에서 와가지고.
3: 아, 진짜요?
0: 네.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1: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0: 저쪽으로 네.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
1: 맞아요.
3: 와, 대박이다. 네.
0: 남편이 좀 서운해.
1: 아니,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0: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리죠.
3: 하와이 언니는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어.
3: 예. 네.
0: 일단 공복이죠.
1: 공복이에요.
0: 뭐 아, 땡기는 맞아. 거 있어요? 대전 한번 떠오르는 음식.
1: 아, 면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면,
0: 그렇죠. 밀가루 네. 천국이죠.
1: 면요리 좀 먹고 싶고, 아하.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한국 네. 음식이라면 뭐든지 지금 맛있게.
3: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1: 아, 이거.
3: 딱인데.
1: 냄새가 비 오는 날 북어국 짱인데.
0: 갑시다.
1: 가시죠.
3: 아, 근데 힌트가 너무하다, 진짜, 이제는.
0: 아니, 킹캄은 얘가 제일 유명해요, 요즘.
1: 그래, 요즘.
3: 아, 그렇긴 한데.
0: 아, 뭐, 팽현수냐면 그거 언제 쓴 힌트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1: 어떤 거요?
0: 어떻게 만나셨는지?
1: 아, 만난 거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다가.
0: 소개팅 했어?
1: 예전에.
0: 어어. 어.
1: 아, 한 4년 전? 막 이렇게. 어. 한참 전에 소개팅 했어.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때.
0: 본인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1: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0: 근데 튕긴 거야?
1: 네. 그러니까 너무.
0: 센 척이구나, 센 척.
1: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고 직업이.
0: 어, 바빠서, 바빠잖아. 네.
3: 두 분 다 바쁘니까.
1: 홍콩 갔다가 이제 잘 됐어요, 홍콩에서.
0: 왜 홍콩에서 잘 돼?
1: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0: 남편이?
1: 네, 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연락 왔는데.
0: 마음이 있었네, 남편이. 이 잽을 날렸네.
1: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 됐죠.
3: 기사로 봤는데 어. 하석진 형 닮았어.
1: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0: 와, 완전 분다네.
1: 잘 맞고 어.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스마트하면서.
0: 어, 뭐 그렇게 좋았죠?
3: 킹카?
1: 아, 킹카도 너무 좋고.
0: 이, 이거 이거 네. 하는 거 뭐라고 해?
1: 귀여워해주고. 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0: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당에.
1: 아,
0: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갈라 그랬는데.
1: 다들 바쁘시니까. 네. 축가는 이제 최현숙 셰프님이랑
0: 에?
1: 아이비님이

0: 약간 행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0: 아 그럴 수 있지.
2: 신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3: 평생 함께하고.
2: 만약에 남편이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가서 스냅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0: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고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사랑하죠.
0: 그럼요.
1: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2: 지금도 보고 싶어?
0: 네.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2: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아...
0: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송 모국수라고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오,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2: 달걀말이?
1: 달걀말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 그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2: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0: 냉국수요.
2: 아, 콩국수?
1: 콩국수?
2: 여름이니까.
1: 콩국수.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여름이면.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2: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0: 아,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콩국수.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너무 쉬울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세웠잖아.
1: 콩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1: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다 동생이구나.
0: 80년생. 난 인간 높아.
2: 살아있는 와서.
1: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고 가요.
0: 우리 이제 세 살 동생이니까. 에파! 소개하러 가시죠.
2: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찐이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아. 우와. 맞다매.
1: 이야.
0: 콩이야.
2: 이거 며칠 안에 다 쓸라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2: 백태.
0: 어, 한 100g에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콩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4: 아,
3: 콩국수요?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저는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2: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3: 그럼
2: 1월은 왜 영업 안 하지?
3: 두 달간 휴가 가시나?
0: 워라벨?
3: 이게 다 적혀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이렇게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준다고.
0: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먹으러 오는 거야.
2: 콩국수 이게 되나?
3: 그러니까.
0: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4: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가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4: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셀럽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4: 유현진 선수. 오. 유현진 선수. 오.
5: 콩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4: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3: 유현진 맛집으로?
4: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 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스스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얼갈이 배출하고요.
2: 아, 이렇게
3: 나온다.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 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3: 콩국수랑요?
1: 네.
2: 김치가
3: 짠지 같이 되게
2: 굉장히 짜지.
3: 짜름해가지고
2: 짭조름해.
3: 되게 짭조름해서 콩국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2: 잘 어울리지.
3: 조금씩 얹어 먹어.
2: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거. 아, 거지.
0: 입맛이 잘 안 맞아요.
2: 네?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평가해?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2: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엇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 한식.
3: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2: 지금이야 뭐 다 좋을 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3: 저는 그냥 그래요.
0: 그냥?
2: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2: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2: 그게 엄마가 해줘서
0: 그래. 네, 엄마가 해준 건 거의 그랬어요.
2: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로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0: 그렇죠.
2: 배가 터져.
3: 아, 예. 감사합니다.
2: 우와. 약간 걸쭉한데?
0: 걸쭉한데?
1: 저희는 콩만 달아서.
2: 아, 근데 곱게 갈렸다?
3: 우와. 되게 심플하다, 정말.

0: 토핑이 전혀 없네요. 원래 오이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1: 깨만 뿌렸어.
2: 근데 약간 그런 내, 제가 먹던 콩국수 맛이 아니, 향이 아니야. 약간 미숫가루 향이 나네.
0: 진짜 미숫가루 향이
2: 미숫가루 향이 난다.
0: 달콤한 냄새 나네.
1: 소금 간이 완전 돼 있어. 소금 칠 필요 없어, 그지?
2: 아 맛있네.
1: 아 육수 간이 돼 있다, 그지? 응? 그지?
0: 아 너무 좋아하는. 오 이걸 그리고 그 갈리는 게 전혀 없고 오예.
2: 괜찮네.
1: 곱게 갈렸어.
0: 맛있다.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1: 맞아.
0: 너무 좋다. 오. 맨날 와. 그 현미 형 때문에 소금 넣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요.
1: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0: 간 너무 좋고
1: 간이 완벽해요.
0: 간이 최고인데.
2: 오 맛있네.
1: 맛있네 진짜로.
0: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2: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국수를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사셨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불 켜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금간이 완전 됐어.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홍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에요.
0: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료를 막 넣은 게 아니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 건물들만 하다.
2: 근데 간을 해주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3: 호불호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0: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
3: 호불호 안 걸려요.
0: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4: 딱 맛있게.
0: 딱 맛있게 먹을 때 뭐 안 쳐 뭐
3: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2: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그냥 손에다 해주지 않아요?
0: 맞아.
2: 맞아.
0: 당연하지.
2: 맞아.
0: 집에 이면이 어딨어.
2: 없으니까.
0: 소면 해주지. 면 식감 너무 좋고.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2: 너무 잘 밴고.
0: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2: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3: 딱기도 좋아. 콩국수의 완벽한 면.
1: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삶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아. 홍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요.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한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와.
2: 어때요? 왜 이 김치 주신지 알겠네.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어 잘 들어.
1: 요김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김치만 나면 그 집기가 편하잖아요. 패치김치하고 맛있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0: 그냥.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1: 면 자체에서 짠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중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1: 야,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0: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0: 짠 걸 좋아하는 게
1: 간 좋아하는
0: 건가? 아니, 난 순정파인데.
1: 에이.
2: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0: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달짝지근한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이 이렇게 돼서 나와요.
0: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았어요? 맞아.
0: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
2: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0: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문이
0: 그렇게 되네요. 뭔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가 되게 훌륭한데?
1: 근데 이거 안 먹어도 맛있으니까.
0: 오, 계란말이다.
1: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0: 어.
2: 감사합니다.

0: 야. 야.
1: 봐봐 이거.
2: 와 진짜 크다. 두툼하네.
1: 얇게 열어봅시다.
0: 와.
1: 야.
0: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2: 뭐가 기억이 나?
0: 김 들어간 계란말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0: 몰라? 처음 봤어?
2: 네.
0: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해줬었어.
2: 아~ 진짜요?
0: 어.
1: 맞아.
0: 그치 기억나지?
1: 출학사 했을 때 엄마가.
0: 그치?
2: 김 넣었었어요?
0: 김 넣었었어.
2: 아, 전 지방이라 그런가?
1: 아, 뭔가 엄마가 해준 맛이다. 엄마가 해준 맛이야.
0: 진짜 옛날 계란말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되는 이유를 알겠다.
2: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0: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1: 네. 같이 먹으면?
0: 괜찮아.
2: 아침에 더 어울린다.
0: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1: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앞에 지금
0: 남편을
1: 해봤는데 달걀말이 절대 센 불 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세고 이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2: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1: 좀 그렇게 했었어요?
2: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1: 아, 그럼 안 돼요. 아.
0: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1: 건졌다?
0: 여기 건졌어. 건진 집입니다. 같은 저 미국생도 원, 투, 쓰리가 있잖아요.
1: 그죠.
0: 여기 쓰리스타.
1: 쓰리스타요? 어, 콩국수계 쓰리스타.
0: 아, 네.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요.
2: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네.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2: 뭐지?
0: 오류동의 핫 식당이라고.
1: 뭐하는 데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1: 핫 식당집.
0: 안녕하세요.
1: 핫 식당집.
0: 안녕하세요. 대전 분이세요?
3: 네네.
0: 혹시 핫 식당 아세요?
1: 어?
2: 박도리떡?
0: 그렇게 유명해요?
2: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가려고.
2: 어, 감사합니다.
0: 즉석이 나비 이미 주셔서. 그래서 한 식당을 네.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아. 즉석인 통금가야죠. 섭외한 분은.
1: 아마 그렇네. 어.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2: 아 진짜요?
1: 거짓말? 네. 아 진짜요.
2: 갑자기?
1: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1: 네.
0: 잘 됐네. 그러면. 여기는. 완전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한 60년은 됐을걸요? 여긴 특이하게도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양념장도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매콤달달한 감칠맛이 죽여주는 남은 국물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완전 든든한 한 끼 뚝딱입니다.
2: 갈까요?
0: 갑시다.
1: 갈까요? 아, 성공이야. 가는 게 편하게 사가겠다. 잘 먹었습니다.